민족마다 자취로 창작한 친근한 멜로디가 있습니다. 여러 민족의 정서를 노래로 엮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족의 멜로디 김홍아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보내드릴 노래는 위글족 노래 사랑 보내드리겠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네, 계속해서 몽골족 노래 한 곡 더 보내드릴게요. 그리움.

0: 네, 이것으로 오늘의 민족의 멜로디 프로를 마칩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김홍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감 프로에서 인사드립니다. 박민걸입니다. 9월 3일 개막한 심우주탐사국제회의에서 중국과학원 원사이며 천문 3호 임무 수석 과학자인 후증겸은 천문 3호 임무가 이미 초기 시제품 개발 단계로 들어섰으며 각종 기술 난제 해결과 과학적 준비가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천문 3호는 2028년 전후에 발사되어 2031년 전후에 화성 샘플을 싣고 지구로 귀환할 계획입니다. 이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화성 견본 채취 귀환 임무로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당 과제는 천체 생물학, 행성 지질학 등 여러 학문 분야의 발전을 이끌 뿐만 아니라 인류가 화성을 인식하고 외계 생명체를 탐사하는 데에도 중국의 기여를 하게 될 전망입니다. 천문 3호는 화성의 잠재적 생명 흔적을 탐색하는 것을 최우선 과학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생명 신호를 찾아낸다면 지구 밖에 생명이 존재한 적이 있는가라는 중대한 과학적 질문에 직접 답할 수 있을 것이며 동시에 화성의 급속한 로화 원인을 연구하는 일은 지구의 미래를 예측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후증겸 원사는 더 나아가 확실한 생명 신호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면 지구 밖에 생명이 존재한 적 있는가라는 중대한 과학적 질문에 답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화성 연구는 지구의 미래를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지구, 화성, 금성은 35억 년 전에는 원래 세 형제였지만 이후 서로 다른 진화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달 견본 채취와 비교하면 화성 견본 채취 귀환은 더욱 어려운 기술적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후증겸 원사는 이를 세 가지 핵심 문제로 정리했습니다. 어디에서 채취하고 어떻게 채취하며 견본의 진실성과 신뢰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채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과학자팀이 지질시대, 수자원 활동의 역사, 거주 가능성, 생명 신호 보존 잠재력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8개의 후보 착륙 구역을 1차로 선정했으며 과학적 가치가 높은 견본을 확보할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채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임무 계획상 최대 약 2m 깊이까지 시추해 견본을 채취하고 지하 견본을 확보하며 표면에 방사선, 산화, 풍화 작용이 잠재적 생명 신호를 손상시키는 것을 가능한 줄여 화성의 원시 정보를 더 잘 보존하는 것입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 준비한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 코너에서 19차 당대회 이래 당과 국가의 사업에서 이룩한 세인이 주목할 만한 중대한 성과를 어떻게 리해할 것인가란 내용으로 말씀드린 다음 간추린 문화뉴스를 종합해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중국행 코너에서 가장 아름다운 극집의 마을 전라갱촌을 소개해드린 다음 음악과 함께 코너에서 노래 선생님 들창가 지날 때마다와 이 노래에 깃든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 청취자들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2: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정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오늘의 첫 순서로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 제5부를 보내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에는 19차 당대회 이래 당과 국가의 사업에 수록한 세인이 주목할 만한 중대한 성과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같은 내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난 몇 차례의 당대회 보고와 달리 20차 당대회 보고에서는 지난 5년간의 사업에 대해서 분야별로 총화하지 않고 두 단락으로 요약해서 지난 5년간 당중앙이 내린 중대한 결책과 포치, 추진해온 종점사업, 성사시킨 중대한 일과 중요한 일, 대응해온 중대한 위험과 도전을 개괄하고 신시대 10년간의 위대한 변혁에 중점을 두고 총화했습니다. 이런 20차 당대회 보고의 뚜렷한 특징이자 주목할 만한 특징입니다. 이러한 구성은 19차 당대회 이래 지난 5년간 당이 인민을 용대해서 추진해온 중점사업과 이룩한 뚜렷한 성과를 보여주는 동시에 신시대 10년간 당과 국가의 사업에서 이룩한 위대한 변혁과 그 중대한 의의를 부각시키는 데 유리할 뿐만 아니라 광범한 간부와 대중들이 중국 특색 사회주의 신시대에 대해서 인식을 심화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기 위해서 분발 정지라며 신시대의 공헌을 세우기 위해서 분다는 의지와 토지를 강화하는 데 유리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개 측면으로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지난 5년간 당중앙은 전 국민에 관계되는 일련의 중대한 포치를 했습니다. 19차 당대회에 당중앙은 선회에서 전원회를 7차 소집하고 헌법을 개정할 때 대한 문제, 당과 국가 기구 개혁을 심화할 때 대한 문제,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견지 보완하고 국가 운영체계와 운영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문제, 145 교획 및 2035년 전망 목표를 제정할 때 대한 문제, 당의 분투 중대 성과와 역사적 경험을 전면적으로 총화할 때 관한 문제, 당의 제19기 중앙위원회가 20차 당대회 한 보고 등 중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사업 총화에 포괄되는 또 일본은 신시대 10년간의 위대한 변혁을 포함되는 바 이들을 연결시켜 봐야 합니다. 이를테면 우리는 인류 역사상 규모가 가장 큰 빈곤 퇴치 난간 돌파전을 성공적으로 치르고 절대적인 빈곤 문제를 역사적으로 해결했으며 예정대로 초유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고 첫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달성했고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데 새 장정이 길어올랐습니다. 우리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과 중화민공화국 창건 70주년, 개혁배광 40주년을 성대적으로 경축하고 중국인민주연군 항미원조 출국작전 70주년을 성대하게 기념했으며 북경 동계올림픽대회와 장엔올림픽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우리는 당의 100년 분투의 중대 성과와 역사적인 경험을 전면적으로 종화하고 세 번째 역사 기리를 제정했으며 전당적으로 당사 학습 교양 활동을 전개하고 중국 공산당 역사 전시관을 개설하고 전당 동지들에게 위대한 창당 정신을 학습하고 실천하며 새 장정의 길에서 더욱 확고하고 더욱 자각적으로 초심과 사명을 명기하고 아름다운 미래를 개척해 나갈 것을 호소했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일과 중요한 일들은 지난 5년간 이룩한 대표적인 성과이자 신시대 위대한 변혁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기도 한 바 이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이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인 의의를 깊이 이해하도록 경대하고 당좌항과 전당에서의 습근평 총서의 핵심적인 지위를 확고히 하고 당좌항의 권위와 집권적 통일 용도를 확고히 수호하며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적으로 실현하고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실현하며 중국식 현대화로 종합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단결 분투하는 데 매우 중대하고도 쉬운한 의의를 가집니다. 셋째, 지난 5년간 당은 인민을 용대해서 전례 없는 일련의 중대한 위험과 도전에 성공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이를테면 갑자기 들이닥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사태에 직면해서 당장은 인민지상주의와 생명지상주의 원칙과 해외 유입과 국내 재확산을 방지하는 원칙, 제로 코로나 원칙을 흔들림 없이 견제하고 감염병 퇴치를 위한 인민전쟁, 총격전, 저격전을 펼침으로써 인민의 생명과 안전, 신체 건강을 최대한으로 보호하고 방역과 경제 및 사회 발전을 통일적으로 추진해 중대한 공동적인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홍콩의 불안정한 정치와 그 변화에 직면해 우리는 헌법과 기본법에 따라 특별행정구에 대한 전면적인 관치권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고 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보수호법을 재정 실시하고 애국자에 대한 홍콩관리원칙을 구현해 혼란에 빠졌던 홍콩의 정세가 안정을 되찾는 중대한 조난을 맞이하도록 했습니다. 우리는 대만 독립세력의 분열활동과 대만 사물을 간섭하는 외부 세력의 엄중한 도발에 대응해서 분열과 간섭을 반대하는 중대한 투쟁을 결연히 전개해 국가의 주권과 영토의 완정을 수호하고 대만 독립을 반대하는 우리의 확고한 결심과 막강한 능력을 과시했으며 조국의 완전한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적인 주동권을 한층 더 장악하고 하나의 전국 원칙을 견지하는 국제사회 구도를 한층 더 공고했습니다. 국제 정세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특히는 외부 세력의 공감, 억제, 봉쇄, 극한 압박에 직면해 우리는 국가의 이익을 중요시하고 국내 정치를 우선시하는 원칙에 따라 전략적인 정력을 유지하고 투쟁 정신을 발행하며 강권을 두려워하지 않는 굳센 의지를 보여주었으며 투쟁 속에서 국가의 존엄과 핵심 이익을 수호하고 우리나라 발전과 안보의 주동권을 확고히 장악했습니다. 이러한 중대 위험과 도전에 대한 성공적인 대응은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주왕의 비범한 용도 능력과 결단 능력, 전략적 능력을 충분히 보여주었으며 전 당과 전군,

0: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이 전진 도상에서 부딪히게 되는 모든 어려움과 시련을 이겨나갈 신심과 용기를 크게 북돋아 주었습니다.
1: 지금까지 19차 당대회 이래 당과 국가의 사업에서 이룩한 세인이 주목할 만한 중대한 성과를 어떻게 리해할 것인가를 들으셨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주걸륜 가수가 부릅니다. 계단밭.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이어서 간추린 문화 뉴스를 종합해 보내드리겠습니다. 최근 장춘 현묵 가무단이 창작한 대형 홍색 무대극 항일혼 양정우 지대가 장춘 사계남하 주무대에서 공연되었습니다. 이번 공연은 양정우 지대 전투 깃발의 영광스러운 귀환 1주년을 앞두고 마련된 공익 공연입니다. 공연은 가무, 상황극, 시대를 잇는 대화 등 다양한 형식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절지회향, 봉화려고, 철혈전기, 영원한 번호 등 9개 막을 통해 동북항일연군의 항일투쟁 역사를 무대에 담아냈습니다. 작품은 장춘 현묵 가무단이 길림의 홍색 유전자를 계승하고 고향의 홍색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창작되었습니다. 양정우 장군의 여웅적인 모습을 강조하면서 최신 무대 미술 기술을 활용하였고 공연과 애국주의 교양을 결부해 항일연군 장병들이 혹독한 추위 속에서 나무껍질과 솜으로 허기를 달래며 싸운 피어린 역사를 재현했습니다. 현묵 가무단 예술총감독 류춘내는 지난해 양정우 지대 전투 깃발이 고향에 영광스럽게 귀환되는 모습을 보고 길림 사람으로서 큰 자부심을 느꼈다며 그때부터 이 작품을 창작해 동북항일연군 정신을 계승해야 하겠다고 다짐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연을 관람한 한 시민은 이 동화 강변에 앉아 공연을 보니 바로 이 땅이 선열들이 피땀으로 지킨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이런 공연을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9월 5일 길림성에서 개최한 제11회 중화 자선의 날 주제 선전 행사가 장춘시에서 공식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여러 애심 단위와 애심 상가, 자원봉사 단체가 함께 참여해 자선 활동을 시민들의 일상 공간으로 옮겨와 옛 도시의 정취 속에서 자선을 가까이라는 슬로건을 실현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길림성은 자선 구조로 대학 꿈을 이루다, 희망의 불씨를 밝히는 어려운 가정아동 중대질병 구조, 길선 자심 성장 동반 등 자선 브랜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는 바 누적 수혜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자선 사업은 이미 민생 최저 보장이자 사회의 조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힘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혁신적인 선전 방식으로 기존의 전통적인 자선 활동 모식에서 벗어나 자선과 도시 문화 관광을 융합한 새로운 장을 마련했습니다. 자선 장터라는 오프라인 공익 플랫폼을 구축해 시민들이 가까이에서 손쉽게 자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장에는 총 30개의 표준 주제 부스를 마련했는데 자원봉사 부스, 브랜드 상가의 공익 판매 전시 부스, 과일 주제 부스 등이 포함되었고 어린이 벼룩시장 특별구역과 자폐증 아동 그림 전시 자선 판매 특별구역도 함께 운영되었습니다. 9월 6일까지 이틀간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모금된 모든 기부금과 물품을 전 과정 추적이 가능하고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며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사회에 공시되고 사회 각계의 감독을 적극적으로 받을 예정입니다. 앞으로 길림성 자선 총회는 자선 선전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자선 기념을 널리 전파하며 사회 각계의 자선 역량을 결집해 누구나 자선에 참여하고 누구나 자선을 지지하는 좋은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자선이 길림대지의 따뜻한 도시 명함이 되고 행복한 길림 건설에 자선의 힘을 보탤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최근 국내 저명 아동문학가와 평론가, 출판계 전문가들이 장춘에 모여 북방 여성아동 출판사의 창작 어린이 그림책 시리즈 길지 미러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이들은 길림 본토 창작 어린이 그림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시리즈의 질적 향상과 브랜드화를 위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업계의 지혜를 모아 본토 그림책을 다듬고 길림의 향토 이야기를 전국과 세계에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길지 미러 시리즈는 길림의 특색 있는 풍경과 문화, 예술을 그림책에 담아내고 무형 문화유산과 민속, 생활 속 가치와 생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현재 출간된 인삼 아기는 장백산의 인삼 채집 모습을 전지작품으로 표현했고 작은 산골 마을의 겨울 고기잡이는 글없는 단화 그림책으로 동북의 겨울 고기잡이를 표현해 호평을 받았습니다. 인삼 아기는 해외 저작권 수출도 이루어졌으며 안녕 다람쥐와 장백 실록은 현재 준비 중입니다. 길림 동북아 출판 미디어 그룹 관계자는 길림은 산림과 빙설 문화 자원이 풍부합니다. 길지 미러는 그런 길림의 특색을 어린이 출판으로 풀어낸 대표 프로젝트입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출판 자원을 집중해 우수한 본토 그림책 브랜드로 키워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동문학평론가 후영은 두 작품 모두 창작 의도가 명확하고 어린이를 중심으로 잘 구성되어 있다며 어린 독자들을 위해 쉽게 찢어지지 않는 재질로 제작되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북방 부녀 아동 출판사는 앞으로 길지 미러 시리즈를 꾸준히 다듬어 길림의 향토 이야기를 어린이 책으로 널리 전하고 지역 문화 전승과 미적 교육 보급에 힘을 보탤 계획입니다. 일전에 연변 조선족 자치주 창립 기념일을 맞아 다채로운 연길, 매력적인 거리 공연이 연변대학 정문에서 펼쳐졌습니다. 저녁이 되자 연변대학 정문은 시민과 관광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연길시 문화관 배우들이 조선족 민속 노래와 춤을 선보이는 동안 시민들과 관광객들은 공연을 감상하고 사진을 찍으면서 연길의 다채로운 밤문화를 즐겼습니다. 이번 공연은 극장이 아닌 거리에서 펼쳐졌습니다. 시민들은 일상 속에서 전통 민속을 접하는 자리로 되었고 연길을 찾은 관광객들도 도시의 정취를 함께 느끼면서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겼습니다.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리그 연변팀과 대련팀의 준결승 1차전이 5일 저녁 6시 연길시 전민건강체육중심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연변팀은 임건웅과 왕기호의 골에 힘입어 대련팀을 2-1로 꺾고 결승전 진출의 우세를 점했습니다. 전 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이날 경기에는 3만 명이 넘는 관중이 운집하며 그 열기를 실감케 했습니다. 더불어 경기가 시작하여 불과 1분 만에 선제골이 터져 경기장은 축제 분위기로 휩싸였습니다. 연변팀은 휘슬 소리와 동시에 빠른 역습을 전개했고 임건웅이 페널티 박스 외곽에서 키퍼의 머리를 넘는 로빙 슛으로 상대의 골문을 열었습니다. 이 번개 같은 선제골로 연변팀은 꿈같은 출발을 알렸습니다. 그 뒤 연변팀 선수들은 지칠 줄 모르는 강도 높은 전방 압박을 구사하며 대련팀이 효과적인 공격을 전개하지 못하도록 막아섰습니다. 거기다 경기 26분 리지니가 왼쪽 측면에서 날카로운 크로스를 올려줬고 왕기호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헤딩슛으로 득점하며 연변팀은 점수 차이를 한층 더 벌려나갔습니다. 이 추가 골로 경기장의 열기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되자 대련팀은 점차 중원을 장악하며 반격을 통해 득점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그러던 82분 대련팀 공격수 고우기 페널티 박스 안에서 발리슛으로 한 골을 만회했습니다. 이후 대련팀이 맹추격을 이어갔지만 연변팀은 수비 진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상대의 거듭된 공격을 잘 막아냈습니다. 후반전 추가시간 4분까지 연변팀 선수 전원은 높은 집중력과 부지런한 움직임으로 2-1 승리를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이로써 연변팀은 홈에서 토너먼트 1차전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결승 헤딩골을 터뜨린 연변팀 왕

0: 김기호 선수가 이날 경기 최우수 선수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토너먼트의 승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양 팀의 운명을 가를 2차전이 오는 9월 12일 대련팀의 홈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동북리그 대회 규정에 따라 양 팀은 1, 2차전 합계로 승패를 가리며 합계 점수가 동률일 경우 연장전 없이 바로 승부차기로 결승 진출팀을 결정합니다. 90분 동안 단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결투가 예고되는 가운데 연변팀이 과연 한 골의 리드를 지켜내며 결승 무대에 오를 수 있을지 축구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문화 뉴스를 종합해 보내드렸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1: 아름다운 문화 중국행 코너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흙집의 마을 전라갱촌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흙집으로 구성된 전라갱촌은 산발을 따라 아담하게 자리잡은 다섯 개의 토루가 위에서 보면 마치 소라와 같다고 해서 이름이 전라갱입니다. 삼면에 산을 업고 한쪽으로 밭을 마주한 전라갱촌은 고목이 울창하고 공기가 청신하며 새가 우짖고 들꽃이 만발한 산 좋고 물 맑은 주거의 무릉도원입니다. 각자 다른 기이한 모양의 흙집 다섯 개가 높낮이도 다르고 임의의 자리에 위치해 있지만 기묘한 조화를 이룹니다. 전라갱촌은 복건의 흙집에서 가장 장관이고 가장 대표적이며 가장 집중되고 가장 아름다운 토루로 인정됩니다. 다섯 개 토루에서 가장 일찍 지은 건물은 1796년에 신축한 네모난 흙집 보은루이고 가장 새로운 건물은 1966년에 문창루입니다. 전라갱의 흙집들은 수백 년 동안 기나긴 세월 속에 점진적으로 오늘날의 모습을 형성했습니다. 3층으로 된 토루의 1층은 주방이고 2층은 창고이며 3층이 침실입니다. 층별로 나무 란간을 한 복도가 둥그렇게 원을 그으며 토루 내의 모든 집을 하나로 연결시킵니다. 토루는 마당도 둥글고 넓습니다. 마당 하나를 에워싸고 모여 사는 이곳의 사람들은 나이를 막론하고 평등하고 화목하게 수백 년 동안 살아오고 있습니다. 한 집에서 경사가 나면 온 토루의 사람들이 함께 축하해 줍니다. 전라갱촌의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어젯날의 생활 양식을 이어오면서 나란히 연결된 집에서 사이좋게 살아갑니다. 그들은 함께 밥을 짓고 함께 빨래하며 어른들은 함께 모여 앉아 환담하고 꼬마들도 즐겁게 뛰놉니다. 토루를 짓는 데 사용한 흙은

0: 단순한 흙이 아닙니다. 흙에 석회와 모래, 찹쌀밥, 홍탕, 대나무 조각 등을 섞어서 반죽하고 압축해서 벽체로 합니다. 이렇게 지은 흙집은 지진에 강하고 방화와 방수 기능도 있으며 통풍과 채광도 잘 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장점을 가집니다. 건물의 기초는 돌로 쌓고 건물 내부에 계단을 두었으며 외부에는 사격용 구멍과 전망대도 만들었습니다. 도로와 도로 사이의 거리도 2:3이나 3:5와 같은 황금 비례를 적용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대부분 북방에서 남방으로 이주한 객가인들이 살고 그 때문에 통닭과 두부, 돼지고기찜, 떡, 굴전과 같은 객가 요리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 밖에 고사리와 죽순, 버섯도 꼭 맛을 보아야 합니다. 이곳에서는 명절이 되면 돌절구로 떡을 만들어 조상과 신에게 제사도 지내고 온 식구들이 모여 앉아 맛있게 떡을 먹습니다. 또 동지가 지나서 햇살이 나오면 그 쌀로 막걸리를 빚기도 합니다. 전라경촌의 민풍은 아주 소박합니다. 3년에 한 번씩 가을이 되면 신맞이 행사를 벌이는데 깃발을 들고 마을의 토지신과 자운 산사의 불조를 동네로 모셔옵니다. 전라경촌에서 행사가 펼쳐지는 그 장면은 참으로 장관입니다. 동시에 연속 3일간 음악과 노래의 즐거운 축제가 펼쳐집니다. 전라경촌은 1년 4계절 촬영하기에도 좋습니다. 특히 산허리의 밭들에 물을 대는 봄이 가장 좋습니다. 거기다가 금방 비가 내린 뒤에는 자욱한 운무가 산허리를 감싸서 선경 그 자체입니다. 지금까지 가장 아름다운 흙집의 마을 전라갱촌을 소개해드렸습니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2: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음악은 우리 일상에서 빠질 수 없는 존재 중 하나입니다. 길을 가다가도 무심코 들려오는 노래소리에 저도 모르게 콧노래가 나올 때도 있고 힘이 들 때 노래를 들으며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선율만 들어도 익히 알고 있는 노래, 처음 들을지라도 아름다운 멜로디에 푹 빠질 수 있는 노래, 그런 노래 배후에 깃든 사연을 파헤쳐보는 음악과 함께 시간입니다. 오늘은 9월 10일 교원절입니다. 선생님을 언급할 때마다 떠올리는 노래가 있다면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 동희철 선생님이 작곡하고 김철 선생님이 작사한 노래 선생님 들창가 지날 때마다를 손꼽으리라 믿습니다. 사실 이 노래는 연변 지역에서는 물론 전국적으로도 그 영향력이 뛰어난 노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의 음악과 함께 시간에는 이 노래에 깃든 사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들이 좋으는 깊은 밤에도 꺼질 줄 모르는 깊은 저 불빛. 선생님 들창가 지날 때마다 내 가슴 언제나 뜨겁습니다. 이 익숙한 선율이 울려 퍼질 때마다 사람들은 스승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슴 깊이 느껴오곤 합니다. 널리 전해진 이 작품은 1976년에 탄생했으며 조선족 작곡가 동희철 선생님이 작곡하고 김철 선생님이 작사했습니다. 이 노래 배후에는 한 시대의 기억이 숨어 있습니다. 음악인 동희철 선생님은 노래를 창작해 묵묵히 땀 흘리며 일하는 선생님들을 구가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학생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 깊은 밤 책상에 앉아 헌신적으로 일하는 선생님의 모습을 노래로 담아내고 음악으로 모두가 교원에 대한 존경을 다시 일깨워주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동희철 선생님은 먼저 선율 창작을 마쳤습니다. 부드럽고 깊은 정서의 곡조는 인민교사에 대한 존경을 듬뿍 담아냈습니다. 좋은 곡에는 어울리는 가사가 필요했기에 동희철 선생님은 적합한 작사가를 찾고자 이곳저곳을 찾아다녔고 여러 차례 우여곡절 끝에 시인 김철 선생님을 찾았습니다. 김철 선생님은 악보를 받자 바람으로 아름다운 선율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교원들이 등불 아래서 수업 준비를 하고 숙제를 채점하는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가슴 가득한 감동이 글로 옮겨져 김철 선생님은 한 번에 조선어 가사를 써내려가며 학생이 선생님 창가를 지나며 환한 불빛을 바라보는 장면을 노래에 담아냈습니다. 가사는 한밤중 교정의 한 장면을 그려냅니다. 깊은 밤 별빛이 밤하늘을 가득 채운 가운데 학생들은 사무실 창밖을 조용히 지나가며 아직도 조명 아래서 심혈을 기울여 수업안을 작성하고 숙제를 채점하고 있는 선생님을 보게 됩니다. 화려한 수사 없이 오직 소박한 화면만으로 학생들이 스승에 대해 마음 깊이 품은 존경을 전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노래 선생님 들창가 지날 때마다를 감상하고 오겠습니다.

이후 번역가 최빈 선생님은 원문을 정성껏 번역해 한어 버전으로 만들었고 그 후 이 노래는 전국의 학교에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 노래는 세상에 나오자마자 곧바로 전국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간단하면서도 진심 어린 선율은 교원의 로고에 고마움을 표하려는 제자들의 마음을 대변해냈습니다. 1980년에는 이 노래가 전국 소년아동 문예창작평가상 2등상을 수상하며 교정의 대표적인 명곡으로 되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한어 버전의 선생님 들창가 지날 때마다를 듣고 오겠습니다.

0: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 시대가 끊임없이 변해도 이 노래는 한 번도 빛바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동요가 아니라 시대가 교원들에게 바치는 찬가이기도 합니다. 한밤중 창가에 꺼지지 않는 등불은 세대를 이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가장 감동적인 스승의 실루엣으로 남았습니다. 노래소리는 세월을 넘어 우리에게 삼척 강단의 지킴을 기억하라고 일깨워주며 묵묵히 땀 흘려 길을 이끄는 모든 은사님들에게 감사함을 전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희철 선생님이 작곡하고 김철 선생님이 작사한 노래 선생님의 들창가 지날 때마다와 이 노래에 깃든 사연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초소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3: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0: 라디오로 듣는 세상, 오늘은 산사태가 발생한 뒤 기롱진 한 작은 가게의 불빛은 한 번도 꺼진 적이 없는 감동적인 사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장 기롱 산사태 재해가 발생한 뒤 피해 지역과 가장 가까운 기롱진에서는 많은 주민과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临시 자원봉사 거점을 마련해 무료로 물자를 나눠주고 숙박을 제공하는 등 각자의 방식으로 구조에 힘을 보탰습니다. 물자는 무료로 공급되고 가게는 밤새 문을 닫지 않았으며 집에 있는 목재로 간이 침대 16개를 급히 만들었습니다. 재해가 발생한 그 순간부터 기롱진의 한 건축자재 가게의 불빛은 한 번도 꺼진 적이 없었습니다. 기롱진 상인 증용은 다른 건 생각하지 않았는데 구호에는 분명히 필요가 있다는 것만 알았다며 자신에게 있는 대로 물자를 공급하며 밤새 영업했다고 말했습니다. 증용은 사천성 자양시 출신으로 기롱진에서 건축자재 가게를 운영한 지 이미 2년이 되었습니다. 8월 26일 오전 기롱현에 산사태 재해가 발생한 뒤 그의 건축자재 가게는 24시간 문을 닫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매장 2층 전체를 비워 구조 인력을 위한 临시 숙소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26일 밤 전국 각지에서 구조 인력이 끊임없이 모여드는 모습을 보며 가게 안의 모든 사람들은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집에 있는 목재로 간이 침대 16개를 급히 만들어내고 이불도 급히 구입해 6-7시간 동안 분주히 움직이며 2층 사무구역을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개조했습니다. 현장에서 기자는 많은 일선 재해구조 인력이 이곳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중국철도 광주국 교량회사 직원 장욱휘는 현장에서 철근 케이지를 묶는 일을 맡아 이틀간 불철주야 연속으로 분투했습니다. 현장의 천막 침대가 이미 만석이어서 그는 이 작은 가게에서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우리 팀원 8명은 이곳에 상주하며 언제든 대기하고 있습니다. 기롱현 응급구조대 대원 도지츠르는 가장 오래 연속으로 작업한 시간이 약 12시간이었다며 밤에도 마찬가지로 구조 작업에 투입된다고 소개했습니다. 팀 동료 라바츠르는 이미 침낭과 우비를 챙겨 몸에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언제든 장비를 갖추어 구조 현장으로 달려갈 만단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증용은 구조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때로는 아주 늦게 돌아오기도 하는데 언제 돌아오든 가게의 불은 늘 켜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며칠째 이 작은 건축자재 가게에는 응급지원 인력, 공사 인부, 물자 운송 운전기사들이 잇따라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늦게 돌아오더라도 증용은 늘 불을 밝혀두고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기롱진 거리 곳곳에는 临시로 설치된 자원봉사 서비스 거점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24시간 운영되면서 구조 인력과 주민들을 위해 각종 물자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롱진 상인 마이헤야는 한 곳에 어려움이 있으면 팔방에서 도움의 손길을 보내준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30년 넘게 지냈습니다. 기롱은 이미 나의 두 번째 고향과도 같은 곳으로 되었습니다.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보태고 싶습니다. 이 작은 마을에서는 평범한 사람들 모두가 저마다의 방식으로 최전선의 재해구조 인력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이 작은 도시와 함께 살아가는 동포들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산사태가 발생한 뒤 기롱진 한 작은 가게의 불빛은 한 번도 꺼진 적이 없는 감동적인 사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1: 독서는 무엇일까요?
2: 독서는 진정한 햇살을 마음속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1: 독서는 우리들을 진정한 강자로 키워 과감하게 선택과 도전을 마주하게 합니다.
2: 책 속에는 눈앞의 현실뿐만 아니라 시와 같은 아름다운 세계, 먼 미래가 펼쳐집니다.
1: 책 속에는 가장 조용하고 변함없는 벗이 있고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현명한 상담자가 있으며 가장 인내심 있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2: 책을 읽는 것은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1: 책을 읽는 것은 삶의 식량을 얻는 것입니다.
2: 우리 함께 책이 선사는 봄빛을 느껴봅시다.
4: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3: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0: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내용을 전부 마칩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박민걸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5: 중앙인민广播电台 민族广播
6: 携手新时代 奋进新征程新时代新征程
5: 신伟业。
6: 原著学原文物原理治国方略。中华民族共同体概论诵读版，中央广播电视总台民族语言节目中心录制。第九讲：混一南北与中华民族大统合。元朝时期，多民族的大一统。 各民族多元一体是老祖宗留给我们的一笔重要财富，也是我们国家的一个重要优势。习近平。元朝1206年至1368年是中国历史上首个由北方草原民族建立的完全统一中国的大一统王朝。元朝疆域一度最北至西伯利亚中部的 北海侧营所，西北至发源于阿尔泰山的额尔齐斯河的中下游，西南囊括今西藏、云南，南至南海诸岛，东南至琉球，东北至外兴安岭北麓及今鄂霍次克海滨海地区。元朝结束了中华大地自唐末以来南北对峙长达数个世纪的分治局面， 开创了空前统一的疆域版图，深化了大一统制度实践，形成了混一南北、胡汉一家的中华民族发展新局面。尤其是元朝在中央设置宣政院，直接管辖西藏，在岭北与云南设置行省，加强了对漠北、西南边疆的管辖。在元朝的广袤疆域内， 大量汉人迁往大漠南北的蒙古草原乃至南西伯利亚的图瓦盆地生活，边疆各族源源不断涌入华北、中原、江南及岭南，族群毗邻杂居，彼此往来趋于常态，族际通婚现象趋于平常。多元一体的中华文明继续壮大，长期存在的一下对立观念 不再是主流，一大批精研儒学、深谙佛道、工于诗书的华化系育人，舍公马而事诗书，敦诗书而乐礼乐，改从华俗，且于文章学术有声焉。这一现象被史家称赞为是真前此所未闻而为元所独也。 虽然元朝统治时间相较汉唐盛世更短暂，但是自元以后，中华民族的核心区域再未出现南北分裂或东西对峙的局面，边疆各地对中央政府的政治向心趋势越来越强。中国历史的发展道路跳出了之前几度出现的分久必合、合久必分的传统轨迹。 当然，元朝的族群治理也存在明显的局限，族群等级划分措施和阶级矛盾的不断激化，埋下了元末动乱的社会根源。部分时期的文化政策也有反复，但不管当政者主观意愿如何，大一统制度带来的政治共同性、经济共同性、社会共同性和文化共同性显著增长。 各族人民交往交流交融的意愿始终占据主导，持续深化的民族大融合与文化大融合更加成为历史发展的大趋势。这恰是有元一代对于造就中华民族共同体做出的最大贡献。第三节，胡汉一家。混一南北胡汉一家 是诗人对元朝统一中国的共识性评价。当时，南方书谷在翻刻南宋日用类书《士林广记》时，为了更加契合时代背景，特地在该书地理部分新增“大元皇帝言有天下，混一南北”的文字，并在旁边配绘一幅“大元混一图”， 昭氏元朝统一之后，疆域空前辽阔。随着这一历史认知在社会上扩散，士林广记配图的绘制者进一步标示，元的混一不仅包括了对原属宋金统治下的区域的统合，还涵盖了东西向地理轴线下对应的广袤草原绿洲地域。全国统一之后，忽必烈派人在各地广采舆图制书，组织人力编纂内容全新的全国性地理总制，这就是元成宗时期完成的大元大一统制。此书的命名彰显出世人对元朝开创大一统局面的体认。明清两代受其影响，官方组织编纂了大明一统制和大清一统制。对元朝实现统一的历史功绩，朱元璋评价道：昔者200年前华夷一统世分南北的局面，一变而为混一南北。可见即使像朱元璋这样一位推翻元朝统治的新王朝建立者，也积极肯定北方游牧族群对于中国统一所做的重大贡献。回顾中国历史，每当出现大一统盛况时，往往是强调华夷之变观念的社会思潮消解示威的时期。对此一个生动的例证是，通常用于书面语的华夷一词在元代已经完全口语化，并且衍生出国土江山的全新意象。由此可见，在元人的政治观念中，唯有华夷两者相统合才算是完整的国土疆域。元顺帝时期，朝廷为辽、宋、金三朝编修正史，将上述三朝皆视为正统。这一开明做法平息了是否独尊宋统的争论。在这样的政治环境熏染下，南方士人心态渐趋开放，如元代最能凸显北方游牧族群特色并直接反映草原生活面貌的翻马画等题材，即广受原南宋统治区域内南方汉人画家群体的青睐。这些南人文士在画作中题咏的各类诗文，更是直接折射出作者对国家统一政治局面的认同。三、文化互融。元朝上承宋金以来的文化传统，采取开明的包容政策，有助于各族相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근평 종석이가 전국 광범위한 교원과 교육 종사자들에게 명절 축하와 진심 어린 문안을 전했습니다.
0: 습근평 주석이 조선 국경 78주년과 관련해 조선 최고 지도자에게 축전을 전했습니다.
1: 정설상 부총리가 2026년 글로벌 서비스 무역 정상회의에 참석한 정계 요원들을 접견했습니다.
0: 올 8월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지수가 동기 대비 0.8% 상승했습니다.
1: 보도에 이어 시사해설과 특집 프로를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보내드립니다. 제42회 교원절을 맞아 중공장 총수기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근평이 당좌를 대표해 전국의 광범위한 교원과 교육 종사자들에게 명절 축하와 진심 어린 문안을 전했습니다. 습근평 총수기는 전국의 광범위한 교원들은 장기간 당의 교육 방침을 참답게 관찰하고 교단에서 헌신하며 도리를 전하고 학문을 가르치면서 당과 국가의 사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표했습니다. 습근평 총수기는 새 로종에서 광범위한 교원들은 당과 국가를 위해 인재를 양성하는 초심과 사명을 명기하고 인성과 실력을 갖춘 인재 육성의 근본 과업을 실행하며 교육자 정신을 대대적으로 선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고상한 사덕 사풍을 함양하고 전문적 자질 능력을 제고하고 민족 풍의 중임을 짊어질 수 있는 시대의 신인을 힘써 양성해야 합니다. 각급 당위원회와 정부는 교원 대우 건설을 깊이 중시하고 전 사회적으로 교원을 존경하고 교육을 중시하는 량완 분위기를 형성하며 교육 강국 건설을 위해 강대한 힘을 결집해야 합니다.
1: 중앙텔레비전 방송이 전 사회적으로 교원을 존경하고 교육을 중시하는 양호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교육 강국 건설을 위해 강대한 힘을 결집하자라는 제목의 속평을 발송했습니다.
0: 중공중앙 총석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근평이 9월 9일 조선 국경 78주년과 관련해 조선노동당 총비서이며 공무위원회 위원장인 김정은에게 축전을 보냈습니다. 습근평 총석이는 78년간 조선노동당의 지도하에 조선인민은 자력갱생하고 단결분투하며 조선사회주의 재반사업을 활기차게 발전시켜왔다고 표했습니다. 특히 근일내 총비서 동지의 인솔하에 조선 당과 인민은 경제사회 건설을 힘써 추진하고 유난의 발전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더없이 기쁘게 생각합니다. 형제 조선인민은 노동당 제9차 전국대표대회가 제기한 목표와 임무를 실현하고 당과 국가 건설 사업의 새로운 국면을 끊임없이 개척하리라 믿어마지 않습니다. 습근평 총석이는 종조 양국은 서로를 지켜주고 서로 도우면서 운명을 함께하는 사회주의 우호적인 이웃이며 종조 관계를 잘 수호하고 다지고 발전시키는 것은 시종 중국 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올 6월에 조선을 국빈 방문하고 총비서 동지와 함께 량당 양국 관계 발전의 새 장을 열어놓았습니다. 나는 총비서 동지와 함께 량당 양국 관계에 대한 전략적 인솔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각자의 당과 국가 사업 발전을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양국 인민의 복지와 진선을 지속적으로 증진하고 지역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안정, 발전과 번영을 위해 더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1: 2026년 글로벌 서비스 무역 정상회의가 9일 북경에서 열렸습니다.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며 국무원 부총리인 정설상이 회의에 참석하고 기조연설을 발표했습니다. 정설상 부총리는 국제무역의 중요한 구성 부분인 서비스 무역은 글로벌 경제 성장과 산업 성격에서 갈수록 더 큰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고 제기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글로벌 서비스 무역 정상회의에서 여러 차례 중요한 영상 축사를 발표하거나 서비스 무역회의에 축하 편지를 보내며 서비스 분야의 개방과 협력을 심화하는 실무적 조치를 선포했습니다. 이는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확대하려는 중국의 확고한 결심, 그리고 글로벌 서비스업과 서비스 무역 발전을 위한 중국의 주동적 책임을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정설상 부총리는 당면 국제 경제 무역 구도가 빠르게 재편되는 상황에서 서비스 무역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서비스업의 개방과 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중국의 선택일 뿐만 아니라 독일은 세계의 수요라고 표했습니다. 정설상 부총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건의를 제기했습니다. 첫째, 서비스업의 품질과 효율, 혁신 능력을 제고하고 서비스업의 고품질 발전으로 서비스 무역이 새로운 단계에 오르도록 촉진해야 합니다. 둘째, 개방의 선도력을 견지하며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와 편리화 수준을 향상시키고 포용과 공동 진보로 서비스 무역 발전에 새로운 공간을 확장해야 합니다. 셋째, 인공지능 등 디지털 스마트 기술과 서비스의 공유를 강화하고 디지털 인프라 시설의 상호 연결과 소통을 추진하며 디지털 지능으로 서비스 무역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형성해야 합니다. 중공중앙정치국 위원이며 북경시 당위원회 서기인 윤력이 회의에 참석하고 축사를 했습니다. 부룬디 대통령 엔다이 슈미에, 짐바브웨 부대통령 치온가, 불가리아 부총리 프레프, 유엔 무역발전회의 사무총장 대행 모레노, 세계 지적재산권기구 총간사 등홍삼 등이 화상 또는 현장에서 축사했습니다. 정상회의 이후 정설상 부총리는 서비스 무역회 전시관을 돌아보고 전시 단위 관계자들과 상호 교류했습니다. 9일 오후 정설상 부총리는 선후하여 프레프 치온가를 접견했습니다. 정설상 부총리는 중국은 각 측과 함께 전통적 친선을 다지고 전략적 상호 신뢰를 증강하며 서로의 핵심 리익과 중대한 관심사를 존중하고 중점 영역 협력에서 더 많은 성과를 거두도록 추진하며 호혜 상생 과정에서 현대화를 함께 추진하려다고 표했습니다. 외국 정계 요원들은 중국과의 친선 관계를 깊이 중시하고 제 분야의 실무 협력을 심화하고 확대하며 쌍무 관계가 더욱 큰 발전을 이룩하도록 추진하려다고 표했습니다.
0: 공문포도 판공실이 9일 출발 15차회에는 개를 투제 소식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중앙통일전선부, 중앙사회사업부, 전국인대상무위원회, 전국총협, 국가민족사무위원회 관계자가 15차회에는 전망계획기간 사회주의 민주발전과업을 설명했습니다. 15차회에는 전망계획기간 우리나라는 각 민주당파와 무소속 인사들이 당과 국가의 중심 과업에 집중해 정책 건의와 자문을 하도록 지지하고 당내 지식인과 새로운 사회계층 인사들이 혁신과 창조에 적극 나서도록 이끌어 나가며 민영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게 됩니다. 중앙사회사업부는 각 측이 질서 있게 기층 관리에 참여하도록 안내하고 기층 단위의 권한과 책임 경계를 규범화하는 한편 자원, 봉사, 관리를 기층 단위로 적극 하향시키기로 했습니다. 전국의대 상무위원회는 교육과 취업, 의료, 양로, 사회보상 등 인민대중이 관심하는 사안에 집중해 립법, 감독 등 사업을 통일 계획하고 참답게 추진하게 됩니다. 전국 정협은

0: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1934년 9월 30일 성모령 전투의 포연을 뒤로하고 산에서 내려온 6천여 명 복건 서부 지역 자제병들이 이곳에 집결했습니다. 그중 1600명은 장정 복건 신병 훈련소의 새 전사들이었습니다. 복건 룡암시 장정현 중복초는 송모령 기슭에 자리해 있습니다. 1934년 9월 말 홍군 제9군단은 이곳에서 결집해 결의를 다지고 2만 5천리 장정에 첫 발을 뗐습니다. 마을 입구 홍군 다리에는 모집 병사의 키를 재던 눈금선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홍군 후손 종명은 거의 매일 이곳에서 관광객들에게 의무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다리 행당에는 구국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다는 표어가 아직 선명합니다. 이 눈금선을 넘어간 중복촌의 자제 근 600명 가운데 귀환해 마을에 돌아온 이는 단 6명뿐입니다. 룡암시 당위원회 당사 지방지편찬실의 조정빈 주임은 장정에 나선 주왕주력 홍군 8만 6천 명 중 2만 6천여 명이 복건 서부지역 자제들이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전쟁의 포효는 사라졌지만 혁명의 유전자는 이 땅에서 대대손손 이어져 왔습니다. 최근 장정현은 홍색 문화관광 공간을 정비해 완전한 홍색 관광 코스를 내왔습니다. 중복촌 촌민위원회 종춘원 부주임은 올 상반기 마을 1인당 수입은 10% 증가하고 마을 집단 수입은 40만 원을 돌파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오늘날 장정현을 둘러보면 산과 들이 온통 푸른색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세기만 해도 이곳은 중국 남부 적색토 지역에서 수토 류실이 가장 심각한 현 중 하나였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세대를 이어 수토 류실을 다스리며 녹색 장정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현재 수토 보유률은 93.82%까지 올랐고 삼림 피목률은 79.55%에 이르렀습니다. 이들의 수토류실 관리 모델은 유엔 생태보건의 우수 사례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장정현 수토보전센터 아퀴주임은 수토보전 탄소흡수원, 정강류역, 수원함양림 강화 등 사업으로 생태청정 소류역 시범지를 만들고 생태보호보건에서 생태상품 개발로 관리 모델을 승격시키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진강 장정산업단지는 진강시와 장정현이 공동 조성한 복건성 제1진 산해협력 산업단지입니다. 최근 한 방직기업이 최신 와류 방적기를 도입해 전자동 스마트화 생산을 실현했습니다. 기업 관계자 진우군은 산의 협력을 통해 장정에서도 기업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며 현재 10억 5천만 원을 투자해 고급 방적 30만 방추 규모의 신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2025년 룡암시의 전체 지역 생산 총액은 3,500억 원을 넘어섰고 1인당 GDP는 13만 원을 돌파해 전국 중점 로혁명 근거지 도시 가운데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산업발전의 새 로정에서도 로혁명 근거지 주민들은 혁명에서 앞장서고 생산에서 선두를 달리는 우량한 전통을 이어가며 홍색 땅의 기운으로 정신력을 다지고 생태를 바탕색으로 산업을 지탱력으로 삼아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신시대 강력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1: 국가통계국이 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 8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동기 대비 0.8% 상승하면서 온건한 회복세를 지속하고 공업 생산자 출고 가격 지수는 동기 대비 3.8% 상승하면서 상승폭이 전월 대비 0.3%포인트 확대되었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의 전월 대비 수치를 보면 연산력 수요의 급증 등 영향으로 휴대폰 가격이 2.3%, 태블릿 PC 가격이 2.1%, 데이터 저장 장치 가격이 2.1%, 식품 가격은 0.4% 상승했습니다. 전국 소비자 물가 지수는 동기 대비 0.8%

0: 상승하면서 상승폭이 전월보다 0.3%포인트 커졌습니다. 이는 주로 에너지 가격이 상승폭 영향을 받은 결과입니다.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주요 소비자 물가지수는 1% 상승하면서 안정한 흐름세를 유지했습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가격관측센터 분석예측처 료남천 경제사에 따르면 소비자 물가지수를 구성하는 8대류 상품과 소비수종, 식품, 담배, 술, 그리고 외식류, 주거류 가격이 하락하고 나머지 6개 부류의 가격은 상승했습니다. 교통통신료 가격은 2.5% 상승했으며 국제원유 가격의 상승으로 국내 정제유 가격이 9.3% 올랐습니다. 국제 일반 상품의 가격 상승 영향, 국내 산업 전환과 승격이 일부 업종의 수요를 견인하면서 8월 공급 생산자 출고 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 0.4%, 동기 대비 3.8% 상승하고 상승폭은 전월 대비 0.3%포인트 확대되었습니다.
1: 2026 중국 국제 서비스 무역 교역회가 9일 북경 수강원에서 개막했습니다. 15차 5개년 전망기획 원년에 치르는 첫 국가급 서비스 무역 종합교역회로서 본기 교역회는 개방 확대, 협력 심화, 혁신 선도라는 3대 기능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더 많은 중국 서비스가 해외로 진출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이번 교역회는 주재 전시 핵심 구역에 최초로 중국 서비스 전시장을 설치하고 각지 서비스 무역 분야의 혁신 성과와 전형적 사례를 선보였습니다. 이 밖에 여러 특별 전시에서 최초로 해외 진출 서비스 구역을 마련해 중국 기업의 국제시장 진출에 전문적 지원을 제공하고 우수한 중국 서비스의 세계 진출에 힘을 보탰습니다. 9개 특별 전시 중 환경 서비스 전시는 에너지와 환경 서비스 전시로 확대하거나 개편하고 에너지를 핵심 주제로 삼아 세계 에너지 전환에 능동적으로 호응했습니다. 건강보건서비스 특별전은 최초로 미래 의료기술 산업 첨단 전시장을 설치해 중소형 과학기술 혁신 기업의 성장 무대를 제공했습니다. 공사 컨설팅과 건축 서비스 특별전은 중국 건설의 전반 사슬 서비스 능력을 선보였으며 여러 신기술을 처음 공개하고 시연했습니다. 참가상 송홍경에 따르면 기업에서 자체로 개발한 건축 공사 지능형 검측 로봇은 시중에 류사한 장비와 달리 사람이 일일이 조작할 필요가 없이 자율 능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그리고 지능형 검측 로봇을 사용하면 검측 효율을 50% 내지 60% 향상할 수 있고 장비 검측 정확도가 95% 이상에 달하며 공사 시일을 5% 이상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 교역회에서 90개 국가와 지역, 국제기구가 전시와 회의를 개최하고 주빈국 노르웨이는 국가 전시장을 설치했습니다. 9일 오후 노르웨이는 현장에서 개관식을 진행했습니다. 론단 행사를 보면 9일에 2026 전자상거래 대회, 디지털 무역 발전 추세와 첨단 론단 등 세 차례 조제 론단을 진행합니다.
0: 중공조항의 비준을 거쳐 조항규율검사위원회 국가감찰위원회가 제20기 조항위원이자 14기 전공인대 사회건설위원회 전 부주임위원인 손소빙의 중대규를 위반, 법률 위반 문제에 대해 립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손소빙은 리상과 신념을 상실하고 초심과 사명을 저버렸으며 당정의 중대한 결책과 포지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고 변칙을 부렸습니다. 그리고 당을 전면적으로 오막에 다스리는 주체 책임과 제일 책임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고 조사에 저항하고 미신 활동을 벌였습니다. 조항 파란 규정 정신을 위반한 채 금품을 불법 수수하고 개인 클럽을 불법 출입하며 공정한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회에 참가하고 향락을 추구했습니다. 조직 원칙을 위반하고 조직의 서면 조사에서 문제를 사실대로 설명하지 않고 간부의 승진과 직원 채용 등 업무에서 타인에게 불법 이익을 챙겨주었습니다. 정렴 최저선을 상실하고 직권을 이용해 자녀가 개인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묵인했으며 직권을 남용해 친족의 경영 활동을 도왔습니다. 사법 활동에 불법 개입하고 간섭하고 가풍이 바르지 않으며 가족을 관리하고 교육하는 데 소홀했습니다. 직무 편의를 이용해 타인의 프로젝트 심사, 공사 수주 등에 도움을 주고 고액의 재물을 불법으로 수수했습니다. 손소빙은 당의 정치규를, 조직규를, 정렴규를, 업무규를, 생활규를 엄중하게 위반하고 엄중한 직무 위법과 술의 범죄 혐의가 있습니다. 18차 당대회 이후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으며 그 성질이 엄중하고 역량이 악랄함으로 반드시 엄숙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중국 공산당 규를 처분조례, 중화민공화국 감찰법, 중화민공화국 공무원 종무처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항규를 검사위원회 상무위원회 연구와 중앙정치국 회의의 심의를 거쳐 손소빙에게 당적 제명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국가감찰위원회는 손소빙에게 공직 면직 처분을 내리고 당 20차 대표 자격을 중지하며 규를 위반과 법률 위반으로 챙긴 불법 소득을 전부 몰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손소빙의 범죄 혐의는 검찰기관에 넘겨 법에 따라 심사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재물도 함께 이송합니다. 당적 제명 처분은 중앙위원회 전원회에서 추인하기로 했습니다.
1: 천궁수업 향항오문 특별편 우주수업이 9월 9일 진행되었습니다. 신주 23호 승무조의 조양주, 장지원 그리고 향항 출신 최초 탑재 전문가인 려가영이 과학시연과 천지대화를 펼쳤습니다. 향항과 오문의 전체 중소학교 학생들이 생중계로 함께 시청하며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의 진보를 체감했습니다. 새 우주비행사들의 간단한 자기소개에 이어 천궁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령장 조양주는 먼저 천궁 우주정거장을 안내했습니다. 정거장의 천화 핵심 모듈, 문천 실험 모듈, 몽천 실험 모듈 등 3개 모듈로 구성됩니다. 이 가운데 천화 핵심 모듈은 정거장의 두뇌로 전체 운영과 관리를 맡고 있으며 승무조 일상생활의 주요 공간입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강소라, 박민걸이었습니다.

0: 오늘은 메히코 정상계가 중국 메히코 친환경 에너지 협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회 베라크루스 국제에너지 대회가 8일 메히코 동부 베라크루스주에서 개막했습니다. 여러 메히코 관원과 에너지 분야 전문가, 기업 대표들은 기자와의 인터뷰 자리에서 중국 기업이 메히코와의 에너지 협력에 참여하는 것을 환영하며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전망이 매우 밝다고 표했습니다. 베라크루스주 경제항구개발부 에르네스토 페레스 아스트로가 장관은 우리는 중국 기업의 전략 동반자가 되어 친화적인 투자 환경과 산업 형태를 제공하려는다고 표했습니다. 에너지 분야에서 메히코는 국제협력이 필요하며 중국 기업이 적극 투자하고 선진 기술과 경험을 제공하길 바랍니다. 메히코는 더 많은 중국 대표단을 초청해 현지의 투자 기회를 소개할 것입니다. 메히코 에너지부 후안 호세 비달 아마로 차관은 개막식에서 베라크루스는 탄탄한 석유가스 산업 기반과 주요 항구 에너지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풍력과 태양광, 수력, 그리고 생물 에너지 등 프로젝트를 추진할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러한 자원 예비를 발굴하려면 기술 분야의 협력이 필요하고 국제 협력을 통해 전문 인력을 더 많이 양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베라크루스주 토목공정사협회 울리세스 세르반테스 에스피노사 회장은 청정에너지 기술과 설비 분야에서 우세가 뚜렷한 중국은 메히코의 재생에너지 보급과 확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최근 연간 중국 기업들은 공정건설, 설비 공급, 프로젝트 협력 등 방식으로 메히코 신에너지 발전에 참여했습니다. 중국 에너지 건설 그룹이 수주한 푸에르토 페냐스코 태양광 발전소 2기 공정은 2025년 4월에 준공하고 중국 전력 건설 그룹이 수주하고 시공을 맡은 파차마마 태양광 발전소는 2020년에 완공했습니다. 중국 원경에너지국제유한회사가 개발에 참여한 육하탄주 반도 재생에너지 풍력 프로젝트도 2020년 7월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시장 측면에서 보면 중국 신에너지 제품은 점차 메히코 경제사회의 전반에 융합되고 있습니다. 비아적 베라크루스 판매 고문인 노에 에르난데스는 베라크루스 시장에 진출해서 1년 만에 제품이 현지 소비자들의 인정을 받았고 신규 고객 중 대부분이 친인척과 지인의 추천으로 구매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신에너지 자동차가 보유한 제품 품질과 기술, 가격 등 우세는 소비자의 인정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신에너지 자동차는 개인 소비를 넘어 대중교통 분야로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메히코성 대중교통 시스템에 투입한 우통 전기버스는 700대 이상에 달합니다. 올해 열린 월드컵 행사를 위해 마련한 신에너지 셔틀버스 800대 중 95%가 중국 브랜드입니다. 세르반테스는 메히코가 에너지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신에너지 기술, 설비 제조, 산업 사슬 분야에서 중국 기업의 우세가 메히코 시장 수요와 더욱 밀접히 결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 중국과 메히코 간 녹색 에너지 협력이 제품 무역에서 프로젝트 투자, 기술 협력, 산업 사슬 협력 등 분야로 확장하면서 상호 리익과 공동 발전을 실현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메히코 정상계가 중국 메히코 친환경 에너지 협력을 높이 평가한 데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박민걸이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총국 심층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프로 진행을 맡은 리정민입니다. 오늘 학습시간 코너에는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12부 역경을 이겨내면 기회는 반드시 온다. 중국식 현대화로 중화민족의 유대한 부흥을 전면 추진하자 편 세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고 중화민족 공동체로 구축하고 세로정에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수자원 거래로 난제를 해결한 내몽골 알샤맹의 경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아시아 태평양 매체 협력의 세 장을 함께 서내려가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 코너입니다. 오늘은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12부 역경을 이겨내면 기회는 반드시 온다. 중국식 현대화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 추진하자 편 세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 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5: 한동안의 발전을 거쳐 중국이 세계 대국으로 부상했지만 아직 세계 강국은 아닙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복잡하고 불안정한 국제 정세에 직면해 국가와 인민의 위기 의식도 부단히 강화되고 제고되었습니다. 이에 관해 클라우드에 계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6: 사춘도 선생님 안녕하세요. 우리는 첨단과학기술 영역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신조발사에서 교룡호 지역, 상하 달 착륙에서 화성 탐사에 이르기까지 또 5세대 통신기술, 모바일 지불 등을 비롯해 많은 영역에서 대단한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칩과 같은 영역에서 일부 국가의 견제를 받았습니다. 왜 이러한 상황이 나타나며 이런 난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5: 최근 몇 년간 중국은 과학기술 혁신 분야에서 일련의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원인으로 일부 분야에서 출발이 늦어 세계 선진 수준과 적지 않은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는 핵심 분야와 견제당하는 곳에 큰 공을 들이며 정예 역량을 집중시키고 전략적 배치를 했습니다. 우리는 기필코 단시일 내에 핵심 분야에서 획기적 성과를 거두고 견제 당하는 문제를 점차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중국인민과 중화민족은 역사 행정에서 축적한 강력한 에너지를 충분히 방출하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실현에 막을 수 없는 방대한 힘을 제공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무엇 때문에 중국식 현대화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 추진해야 하는가에 대해 토론해보고자 합니다. 토론에 앞서 먼저 습근평 총서기의 연설 한 단락을 듣고 오겠습니다.

0: 我们一定能够创造出更加灿烂的明天。
1: 우리가 방금 본 이 영상은 2015년 9월 3일 습금평 종소기가 종국이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쇼 전쟁 승리 70주년 기념대회에서 발표한 연설의 한 단락입니다. 여기에서 습금평 종소기는 시작은 쉽지만 끝을 맺기는 어렵다는 고문을 인용했는데 시경, 대야, 탕에서 나온 말입니다. 시작은 다 좋았지만 다 좋은 결말이 있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좋은 시작과 좋은 결말을 모두 이루기가 어려운 것일까요? 그 어려움은 바로 견제였습니다. 모택동 주석이 혁명월로 옥장의 환갑잔치에서 한 사람이 약간의 좋은 일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평생 좋은 일만 하고 나쁜 일을 하지 않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심오한 말은 아니지만 아주 소박한 진리를 제시했습니다. 안목을 넓혀 중국 고대사를 살펴보면 이런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예를 들어 탁월한 능력과 대담한 전략을 갖춘 한무제는 통치 초기 군발 진취하면서 모든 면에서 성과를 이뤄 중국 고대의 3대 성세 중 하나인 한무 성세를 이룩했습니다. 그러나 통치 후기에 이르러 사치와 낭비를 일삼고 신선의 경제를 숭상하면서 인민들에게 큰 부담을 안겨줌으로써 정권이 흔들렸고 심지어 무너질 뻔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작은 쉽지만 끝을 맺기는 어렵다는 말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습금형 종소기가 이 전고를 인용한 의의는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뚜렷한 자각의식을 구현했다는 데 있습니다. 맹자는 오한의식을 가지면 살 것이고 현실에 안주하면 죽는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오한의식 자체가 중화민족 부흥의 길에서 중요한 인식 보장입니다.
2: 몽만 교수님의 해설 감사드립니다. 이어 우리는 무엇 때문에 중국식 현대화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째, 민족 부흥 위업에 탄탄한 지도 핵심을 구축했기에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은 되돌릴 수 없는 역사 행정에 들어섰습니다. 신시대 10년간의 위대한 변혁은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각종 위험과 도전, 심지어는 거친 파도를 이겨내면서 이룩한 것이며 전당과 전국 인민이 단결 분투하고 투쟁한 결과입니다. 둘째, 중국 인민이 더 자신, 자립, 자강하게 되었습니다. 신시대에 이룩한 역사적 성과와 발생한 역사적 변혁은 중국 인민의 네 가지 자신감을 크게 증강시키고 보다 더 강대한 전진의 동력, 뜨높은 분투 정신과 확고한 필승의 신념을 형성했습니다. 신시대 역사 성과에서 우리는 중국 요인 우주 프로젝트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중국은 요인 우주, 위성통신, 로켓 기술 등 여러 영역에서 큰 성과를 거두어 국민들의 자긍심을 크게 높여주었습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신주시포 요인 우주 비행에 대해 높이 평가하면서 요인 우주 비행의 원만한 성공은 우리나라 요인 우주 프로젝트 두 번째 절차의 첫 단계를 완벽하게 마무리했음을 뜻한다고 표했습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상하 5호 임무의 원만한 성공에 대해 우주 강국 건설 과정에서의 중요한 리정표라고 칭찬했습니다. 우주 비행 정신은 마치 찬란한 별 세계처럼 세대를 넘어 중국 우주인들이 끊임없이 분발 진취하고 우주의 꿈을 향해 매진하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3: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이어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코너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수자원 거래로 난제를 해결한 내몽골 알샤맹의 경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최근 내몽골 자치구 알샤맹 고도신기술산업개발구에서 첫 수건 대출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알샤맹 태흥 태풍 화공 유한 회사가 중국 광대은행 후커트 지행의 심사를 통과해 1,500만 원 규모의 수건 대출 소신 한도를 비준받았습니다. 이번 수건 대출 업무의 성사는 알샤맹이 수자원의 시장화 사용과 수건의 자산화 활용에서 획기적인 혁신을 이뤄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물로 권리를 확정하고 신용을 부여하며 자금을 조달하는 발전의 선례를 섰고 알샤맹 수건 가치를 실현하는 새 경로를 개척했습니다. 면적은 27만 평방킬로미터에 달하지만 건조하고 강수량이 적으며 증발량이 많아 수자원 자연 조건이 열악한 알샤맹은 내몽골에서 물이 가장 심각하게 부족한 지역입니다. 알샤맹 전체의 평방킬로미터당 가용 지하수량은 952립방미터, 지표수량은 2600립방미터에 불과해 전국 평균보다 많이 적습니다. 물 부족은 알샤맹 경제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최대 병목이었습니다. 알샤맹 수무국 수정수자원과의 교영과장은 빈약한 수자원과 각 업계의 수자원 수요가 날로 늘어나는 난제에 직면해 최근 몇 년간 알샤맹은 정책 창구 기관을 부착해 수건 거래 개혁을 황하류역 생태 보호와 고품질 발전 전략을 관철하는 핵심 수단으로 삼고 다양한 형태의 수건 거래를 적극 추진해왔다며 혁신적인 조치로 수자원 배치 난제를 해결하고 자치구 내에서 단기 수건 거래의 상시화를 가장 먼저 실현하고 황하류역 성과 자치구 사이의 수건 거래 영역의 돌파를 실현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책 혜택을 발전의 시로로 전환해 물 부족 지역에서 상시화 수자원 배분이라는 새 길을 모색했다고 말했습니다. 물 부족 병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알샤맹은 제도를 선차적 위치에 놓고 완비화된 정책 제도 체계의 구축을 수건 거래 개혁 추진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알샤맹 수건 매입과 저장 거래 관리 방법 시행과 알샤맹 수건 매입과 저장 거래 실시 방안을 제정해 수건 권리 확정, 수량 매입과 저장, 거래 범위, 거래 절차, 가격 기재, 리행 감독 등 각 단계의 규칙과 요구를 명확히 규정하고 현재의 제도적 취약점을 보완했습니다. 동시에 알샤맹은 거래 절차를 표준화해 공개 투명한 운행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수건 거래의 신청, 심사, 공시, 감독, 기록 등 표준 절차를 전면 규범화했습니다. 거래 전에는 조사원이 되어 수요와 공급 쌍방을 정밀하게 접목하였고 거래 중에는 봉사원이 되어 각 측을 조율해 거래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였으며 거래 후에는 감독원이 되어 기업이 법규에 따라 물을 사용하도록 촉구함으로써 전 과정 폐쇄형 관리를 실현했습니다. 아울러 가격 형성 기재를 정비해 수건 양도 가격과 현지 실정을 반영한 유형별 거래 지도 가격을 마련하고 황하 지표수 1립방미터당 1원 80전, 지하수 1립방미터당 1원 50전 내지 2원의 지도 가격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공동 리익과 경영 주체의 권익을 함께 고려해 시장 기대를 안정시키고 수건 거래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보장했습니다. 알샤맹은 또 혁신적인 거래 모델로 다원화 수자원 배분 구도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면서 선간 수건 거래도 적극 모색했습니다. 2025년에는 사천성 갈제주

바현과 두 건의 지역 간 수건 거래를 성사시켰는데 거래 총량은 1180만 립방미터에 달했습니다. 이는 황하 류역 선간 수건 거래의 돌파를 실현하고 내몽골 자치구의 지역 간 수자원 최적 배분의 새 국면을 개척하여 황하 류역 협력과 발전의 생생한 실천 사례를 제공했습니다. 지금까지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시간이었습니다.

0: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1: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 일회용 비닐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1: 비닐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1: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1: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2: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아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3: 이어 예로 말씀드리는 뉴스 조작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시아 태평양 매체 협력의 새 장을 함께 써내려가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 뉴스 추적.

9월 5일 아시아태평양 공동체 번영의 길을 함께 구축하자 매체의 공감대와 행동을 주제로 한 아시아태평양 매체 고위층 론단이 광동성 심수에서 열렸습니다. 40여 개 나라와 지구, 유엔기구, 국제기구에서 온 400여 명의 대표들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매체 협력 심화에 초점을 맞춰 대화로 발전에 관한 공감대를 응집하였고 협력으로 전파의 목소리를 키워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성장과 번영의 매체의 힘을 보태기 위해 힘을 이바지했습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 중국의 해가 개방, 혁신, 협력 세트의 중점 분야를 제기하고 아시아태평양 협력의 경로를 모색하며 참석자들의 폭넓은 공감을 자아냈습니다. 오늘의 러시아 매체 그룹 드미트리 고르노스타예프 부총재는 현재 세계 경제성장은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성장 엔진 역할은 더욱 두드러지고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기구 체제를 통한 협력 심화는 지역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확정한 중점 분야는 각지의 수요에 부합한다면서 이것이 바로 매체 종사자들의 사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캄보자 신문부 브라탑이 아니다. 북극 무비선은 개방은 서로 다른 사회 간의 리해를 증진하는 필수적인 길이라면서 매체는 건설적인 대화를 추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며 민심을 읽는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다원적이고 책임적인 매체 환경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페루 안데스통신 펠릭스 파스 사장은 인공지능과 디지털 플랫폼이 정보 생태계와 뉴스 소비 방식을 크게 바꾸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기술 혁신은 정보의 전파 능력을 크게 높였지만 관건은 언론의 책임을 다하는 전제하에서 어떻게 디지털 전환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아시아 태평양 매체가 디지털 전환 경험을 적극 공유하고 전문 교류를 촉진하며 책임있는 AI 활용 방안을 모색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미국 CNN 코스타스 이코노무 고급 부총재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는 왕성한 경제활력과 기술혁신의 물결, 찬란하고 다원적인 문화가 넘쳐

나며 역사적 맥락과 관찰 시각, 매체 전통이 서로 다른 국가와 지역이 연결돼 있다면서 다양성은 장애물이 아니라 힘의 원천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아시아 태평양 매체가 더욱 강력한 업계 네트워크, 더욱 충분한 지식과 경험 교류, 그리고 국경과 지역을 넘어서는 협력 방식을 통해 협력을 지속적으로 심화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UN 글로벌 전파 사무 담당 멜리사 플레밍 부비서장은 우리는 아시아 태평양의 목소리를 모아 성장과 번영을 함께 논의하고 세계의 가장 시급한 문제의 해법을 함께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태평양경제협력기구리 사회 비서처의 케와카몬 피탕몬지트 집행주임은 아시아 태평양 매체 고위층 논단은 개방적이고 활력적이며 회복력 있고 평화로운 아시아 태평양 공동체 건설의 각 측이 어떻게 기여할지 함께 고민하는 자리라면서 의미 있는 대화는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더 폭넓은 시각을 모아 오해를 줄이고 공동의 이익을 찾게 하고 또 협력에 필요한 상호 신뢰를 높여 더 장원한 안목으로 도전에 대응하도록 조력한다고 말했습니다. 파키스탄 기후변화 환경조정부의 셰즐라 하랄 국무장관은 중국에서 파키스탄 경제회랑이 업그레이드 버전 건설이 가속화되면서 두 나라 협력의 중점이 인프라 건설에서 공업화 발전, 기술 협력, 청년 취업 등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파키스탄 국민은 관련 협력 성과를 실감하고 있다면서 이는 매체들이 지속적이고 객관적이며 심층적인 시각으로 널리 전파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속적인 동반자 관계는 공동의 서사와 상호 신뢰, 상호 리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안타라통신 을간디 프라요단 도로 편집국장은 공동 취재, 협력 학습, 지역 지식 공유 등을 통해 각 측과의 매체 협력을 더욱 심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얀마 선전부 예딘 차관은 아시아 태평양의 미래에는 매체의 중요한 역할이 필요하다면서 매체가 보도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국민 간의 상호 이해를 높이고 협력을 촉진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각 측은 전문적인 경험 교류를 확대하고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며 고품질의 프로그램 제작과 전파를 권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웬남 외교학원의 응우엔 동아인 원장 대행은 문화가 다원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매체 보도가 교량 역할을 한다면서 상호 이해를 강화해야만 진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이야기를 전할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정민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라디오 이 세상 점검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게를 지고 고개를 넘을 때 다리가 풀리는 이유는 둘 중 하나입니다. 고갯길이 험하거나 지게에 쓸데없는 것이 얹혀 있거나. 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는 게 버거우면 대부분 바깥을 탓합니다. 돈이 없어서, 사람 때문에, 형편이 안 돼서. 네, 하지만 우리를 정작 주저앉히는 것은 머릿속에서 빙빙 맴도는 생각들입니다. 몇 년 전에 들은 말 한마디, 이미 돌아선 사람,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일. 이런 짐들을 항상 지니고 다니면 가만히 있어도 어깨가 짓눌립니다. 네, 다들 중요해서 놓지 못한다고 말하죠. 그러다 보니 남는 건 무거워진 어깨뿐입니다.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더 짊어질 수 있는 힘이 아닙니다. 드러내는 마음입니다. 네, 지게가 가벼워야 험한 고개도 넘을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 이 세상. 오늘은 먼저 개혁을 갈증 전면 심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 독반 학습 시간이 준비됐고요. 세상 사는 이야기 시간에는 주민을 위한 봉사에 평생의 정력을 쏟고 있는 범씨 부부 조정서의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고사 성어로 읽는 중국 역사와 문화 코너에서는 반근 착절의 뜻풀이와 유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노래 한 곡 들으시고 오늘의 첫 코너 만나볼까요?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 전국 조선어 방송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프로 첫 순서로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네, 강설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의약법은 위생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데서의 원칙과 요구를 확고하게 파악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에 입각하여 협동하고 련동하는 것을 견지해야 합니다. 시종, 기본 국정으로부터 출발하여 기본 의료보건위생서비스 수준이 경제 및 사회발전과 조화를 이루고 이민 대중의 기대, 바람과 수용능력과 서로 맞물리도록 추진하며 정부와 시장 등 중요한 관계를 종합하게 처리하고 개혁의 체계성과 정책의 협동성을 부각시켜야 합니다. 의약보건위생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중점과업을 전면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결정의 포치를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바 위생건강사업의 실제와 결부하여 중점 분야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확대하며 의료위생 분야의 공급 측의 구조적 개혁과 내포식 발전을 한층도 부각시키고 위생건강서비스의 체계성과 연속성을 한층도 부각시키며 개혁의 체계적인 통합을 더욱 중시하고 중국 특색의 기본 의료보건 위생 제도를 공고히 하고 보완함으로써 개혁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의료, 의료보험, 의약품의 협동적인 발전과 관리를 촉진해야 합니다. 이민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출발점과 귀착점으로 삼고 목표 통일, 정책 연결, 정보 상호 연결, 감독 관리 연동 등 기재를 완비하며 의료, 의료보험, 의약품 개혁의 협동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의료 방면에서 지속적으로 공익성에 초점을 맞추고 공급 측의 구조적 개혁을 깊이 있게 추진하며 질적이고 효율적이며 연속적이고 협동적이며 회복 탄력성이 강한 통합형 서비스 체계를 완비하며 의료보건 위생 서비스의 공평성, 접근성, 연속성을 강화하여 이민의 건강을 위한 서비스 능력과 수준을 끊임없이 향상시켜야 합니다. 의료보험 방면에서는 전민 의료보험 제도 건설을 강화하고 기본 의료보험의 성급 통합을 추진하며 의료보험 지불 방식을 개혁하고 상급 건강보험의 규범화 발전을 촉진해야 하며 의료 서비스 관련 기술의 노동에 대한 비용 수취 기제를 구축하고 완비하며 진찰, 수술, 간호 등 의료 서비스 가격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동적으로 조정하며 대중이 기층에서 진찰을 받도록 질서 있게 인도하고 의료기구와 의물꾼의 활력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의약품 방면에서는 연구개발에서부터 생산, 유통, 사용까지의 전 과정을 걸쳐 노력을 기울여 의약품의 공급 보장 체계를 보완하며 혁신적인 연구개발과 그 성과의 실적화를 적극 지원하고 심사평가 및 심사비준의 절차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며 의약품과 의료용 소모품 등의 집중구매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고 품질안전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급별진료체계를 서둘러 구축해야 합니다. 특대질환과 중질환은 해당 성급 병원에서 치료받고 일반 질환은 해당 시급, 현급 병원에서 치료받으며 작은 병은 향진, 마을에서 치료받도록 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고 의료보건위생체계의 체계적인 재구성을 추진하며 량질의 의료자원의 확대와 균형 배치를 촉진해야 합니다. 시종 기층을 중점으로 하면서 서비스 체계의 상하 간의 협동과 련동 그리고 지지와 지원을 강화하며 도시 의료 자원을 현급 병원과 향촌의 기층에 이동시키며 중소부 지역의 기층에 대해서는 순회 진료와 지도 교육,
원격 협진을 전개해야 합니다. 밀착형 의료기구 련합체 건설을 추진해야 하는 바 이론과 서비스를 주로 기층으로 이동시킴과 동시에 기술과 관리도 함께 기층으로 이동시키고 밀착형 현역 의료 공동체, 도시 의료 그룹 등 다양한 형식의 의료기구 련합체의 관리 체제와 운행 기제를 공고히 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밀착형 현역 의료 공동체의 전면적인 보급을 추진하고 현, 향, 전 세계 급 간의 협동 관계를 튼튼히 다져야 합니다. 기층 의료보건 위생 서비스를 강화하고 질병 예방 치료 능력과 건강 관리 능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전 치료 연속 서비스와 검사 검증 결과 상호 인정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의사와 환자 사이의 소통을 강화하여 인민 대중의 새로운 기대에 부응해야 합니다. 실적 고가 평가 역할을 발휘시켜 국가 의학센터, 국가 및 성급 지역 의료센터

0: 심리 건강, 감염, 병리, 마취동 면에서의 의료위생 자원을 확장하고 그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공공보건위생 체계를 완비해야 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의 경험을 깊이 총화하고 제도 건설을 통해 성숙된 방법으로 조난하며 보다 정밀하고 효과적인 예방조치에 입각하여 신종 전염병, 돌발성 전염병과 중단 전염병에 대처하는 충분한 준비를 잘하고 발전과 안전을 보다 잘 통합해야 합니다. 중단 전염병에 대한 국가, 성, 시, 현 4급 방역 체계를 보완하고 병시와 전시를 결합하고 부문 간, 지역 간, 그리고 상하로 연동하는 합동 예방 통제 기제를 완비하고 최적화하며 모니터링 및 조기 경보, 위험 평가, 역학 조사, 검사 검증, 응급 처리, 의료 구조 등 능력을 강화하고 중대한 전염병 사태에 대한 조기 발견 능력을 향상시켜 중대한 전염병의 전파를 효과적으로 억제해야 합니다. 예방을 위주로 하고 의료와 질병 예방 통제의 협동 및 융합 기제를 혁신하며 의료기구의 공공보건 위생 직책을 수행하고 의료기구와 공공보건 위생기구 간의 인원 교류, 정보 소통, 자원 유동을 촉진해야 합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랑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중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촌지능조울약 실시 이래 연변의 향촌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산업발전, 문화전승, 생태보호, 인재 양성 등면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며 마을의 환경과 생활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현재 진행형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멀리 가는 길, 이 코너에서는 연변 향촌이 이룩한 성과를 집중 조명해보고 현재 펼쳐지고 있는 생생한 향촌 지능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른 새벽, 황금빛 아침 햇살이 영길시 아리랑 축구 공원에 쏟아집니다. 봉하는 경쾌한 슛소리와 함께 축구공이 그물망을 보기 좋게 가릅니다. 표준형 KG 축구장에서는 중장년 남성들이 한창 열띤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패스, 돌파, 슛까지 동작

물이 물 흐르듯이 이어지고 땀방울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이것이 바로 축구 고향의 저력입니다. 단순한 아침 운동이지만 그 발놀림은 결코 호술하지 않고 진지합니다. 옆에 있는 농구상과 탁구판은 더더욱 빈자리가 없습니다. 노인들이 탁구채를 휘두르며 공을 주고받는데 그 눈빛은 젊은이들 못지않게 날카롭습니다. 환영산책로에서는 아침 운동 인파가 알록달록한 채색띠 마냥 이어집니다.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상쾌한 새벽 공기를 가르는 사람들의 표정이 하나같이 생기발랄합니다. 해가 높이 뜨자 아리랑 축구공원은 모든 연령대의 놀이터로 변신합니다. 집 가까이 운동장이 있어서 정말 편리해요. 걸어서 10여 분 거리여서 낮에도 언제든 올 수 있지요. 온 가족이 각자 좋아하는 운동들을 할 수 있답니다. 네, 운동기구에서 스트레칭을 마친 김씨 여성은 웃음 띈 얼굴로 근처의 어린이 놀이터를 가리켰습니다. 저기를 보세요. 제가 운동하고 있는 동안 우리 손주는 미끄럼틈을 타지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공간이 생긴 셈입니다. 직장인 리택생도 깊이 공감했습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그는 휴대폰으로 구장 예약을 하고 동료들과 함께 점심 경기를 즐긴다고 했습니다. 네, 예전엔 점심시간에 휴대폰만 만졌는데 지금은 운동으로 땀을 흘리고 나면 오후 업무도 더 힘이 납니다. 네, 그는 운동이 더 이상 일부러 시간을 내야 할 임무가 아니라 밥 먹고 물 마시듯이 일상에 스며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광장에서는 건강체조팀이 감미로운 조선적 음악에 맞춰 우아하게 춤을 추고 어린이 놀이터에서는 해맑은 웃음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햇볕과 땀방울 그리고 웃음소리가 한데 어우러져 생동한 민생 풍경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석양노을이 서쪽 하늘을 주홍빛으로 물들일 때면 아리랑 축구공원의 분위기도 따라서 변합니다. 한낮에 뜨거움이 서서히 잦아들고 오스름이 깔리면 느긋하고 평온한 분위기로 바뀝니다. 산책하는 사람들은 3355 발걸음이 가볍고 젊은이들은 이어폰을 낀 채 산책로를 천천히 달립니다. 움직임과 고요함, 낮과 밤에 조화하는 연변 사람들의 생활 철학을 닮았습니다. 낮에는 힘을 다해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자신을 위한 소중한 시간을 즐기는 겁니다. 연변체육국 장염홍 부국장은 네, 운동장 개방과 공원 조성은 모두 주민들의 실제 생활 패턴에 맞춰 이루어졌습니다. 낮에는 누구나 운동할 수 있도록 하고 밤에는 휴식과 요가를 겸할 수 있도록 만들었죠. 네, 아리랑 축구공원은 단지 연변 체육복지정책의 축소판에 불과합니다. 연변 자치주는 도시와 농촌의 운동시설 부족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질 높은 체육자원을 기층으로 내려보내며 전민건강의 마지막 1km를 이어놓았습니다. 낮에는 운동할 장소와 분위기와 프로그램을, 밤에는 여가를 즐길 공간과 휴식 방식을 제공함으로써 체육 혜택이 모든 가정에 돌아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젊은이들의 운동을 불에 비유한다면 노년층의 건강 단련은 물과 같아 유상하면서도 힘이 넘칩니다. 연변에서 노년체육은 단순히 석양홍을 장식하는 존재가 아니라 민생을 또 바치는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1985년 연변자치소 노인체육협회가 창립되어 지난 40여 년 동안 1,335개의 기층 노인체육협회가 모세 혈관마냥 각 향진과 지역사회에 퍼져나가며 98%의 높은 보급률을 기록했고 향진과 지역사회를 완전히 포괄하고 있습니다. 네, 전 자치소에서는 2,636개 건강지도

거점과 1255곳의 평민 건강 단련 장소, 그리고 수많은 고품격 게이트볼 경기장을 바탕으로 경기장의 노인 친화형 개조와 농촌 운동시설의 승격을 통해 노인들이 집 근처에서 운동하고 가까운 곳에서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했습니다. 네, 전문 코치 플러스 자원봉사자 플러스 골간 대원으로 구성된 6천여 명의 사회체육 지도원들이 지역사회에 심입해 게이트볼과 태극권을 직접 지도하고 있으며 심지어 민속 모델 공연까지 능숙하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연변에는 300여 개 노년 문화체육팀이 있으며 연간 연인 수로 20만 명 이상이 관련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낮에는 운동할 곳이 있고 밤에는 돌아다닐 곳이 있어야 즐겁게 사는 것이죠. 게이트볼을 마친 손시성 로인은 이마에 땀을 닦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로인들은 손주만 돌봐야 한다는 생각은 옛말입니다. 연변에서는 로인들도 당당하게 무대에 서서 가장 아름다운 민족춤을 추며 활력과 기백을 마음껏 뽐내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백발의 노인에 이르기까지 새벽부터 해 저물 때까지 전민건강은 이미 운동장을 넘어 연변의 일상 곳곳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들은 땀방울로 삶을 가꾸고 운동으로 행복을 만들어가며 끝없이 이어지는 한 편의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0: 이보게, 헬멧이 왜 이렇게 걸려있는 거야? 써야지.
1: 습관이 안 돼 그럽니다. 그것도 이렇게 더운 날에 말이죠.
0: 그래도 안전을 고려해야지.
1: 이거 얼마나 거치장스러운데요. 금방 머리까지 손봤는데 어때요? 괜찮지 않아요? 헬멧을 쓰면 이 헤어스타일이 엉망이 됩니다.
0: 참, 헤어스타일이 목숨보다 더 중요하겠어? 헬멧을 쓰면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사망 위험이 크게 줄어 관건시각에 치명적인 위험을 덜어주는데 그래도 헬멧을 쓰는 게 번거롭다고?
1: 그렇긴 하네요. 전동자전거를 탈 때는 헬멧 쓰는 습관을 꼭 길들여야겠습니다. 작은 습관이 큰 위험을 덜어줄 수도 있으니 말이죠.
0: 전동자전거를 탈 때는 헬멧을 정확히 착용하셔야 합니다. 헬멧 하나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2: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네, 세상 사는 이야기 오늘 이 시간에는 조민을 위한 봉사에 평생을 쏟고 있는 봄씨 부부 조종서의 봉사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백할머니, 제 도움이 필요하면 1번을 길게 눌러주세요. 바로 제 번호로 연결됩니다. 길림성 도문시 신화가도 시민지역사회에서 대부분 독거노인의 휴대폰 1번 단축키가 봄사건의 번호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단축키에는 봄씨 부부 조종서의 봄사건과 그의 아내 진교의 주민들을 위한 세심한 손길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관할 구역에 사는 오모는 1급 장애인으로 자립이 불가능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요독증으로 투석치료를 받고 있었고 온 가족은 60에 가까운 어머니가 림시직을 전전하며 간신히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봄사근과 진교가 처음 이 집을 방문했을 때 어두컴컴한 방 안은 약냄새가 진하게 배어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몇 마디 나누다가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이 모습을 본 봄사근 부부는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발벗고 나섰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지역사회와 민정부문, 병원을 오가며 서류를 제출하고 수차례 소통한 끝에 여러 부문의 협조로 오모를 도문시 제1요양원으로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투석치료비는 여전히 이 가정의 무거운 부담으로 남았습니다. 이에 봄사근과 진교는 매달 월급에서 1,000원씩 떼어 보태기로 했고 그 지원은 무려 3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덕분에 오모의 가족은 생활 부담이 크게 줄었고 그의 어머니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으면서 서서히 삶의 희망을 되찾아갔습니다. 오모의 아버지는 봄사근의 도선을 꼭 잡으며 봄경찰, 진경찰은 정말 우리 집의 희망이라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네, 봄 사건은 길림성 출입경 변방검사 정소, 연변변경관리지대, 신화변경파출소 소속 경찰입니다. 2003년 그는 전 길림변방총대 연변변방지대 신화변방파출소에 부임했습니다. 이 파출소의 관할 구역은 변경 최전선인 동시에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이기도 했습니다. 호적관리, 변경순찰, 치안 예방과 통제, 분쟁 조성. 그의 발걸음은 관할 구역의 모든 골목에 닿습니다. 2019년 공안 변방 부대가 집단 전속되면서 봄 사건의 제복은 군복에서 경찰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병강의 안녕을 지키고 민중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그의 조심은 조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당시 그의 아내 진교는 장춘에서 일하고 있어 부부는 오랫동안 떨어져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병강 일선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남편의 로고와 책임의 무게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심야의 순찰, 이른 아침의 분쟁 조성, 그 모든 순간을 그녀는 마음에 새겼습니다. 네, 남편이 주민들을 지킨다면 저는 뒤에서 우리 작은 가정을 지키면서 병강 주민들을 위한 실제적인 일에 힘을 보태고 싶었어요. 네, 결국 진교는 안정된 직장을 포기하고 도문으로와 병강 수호자 겸 지역사회 격자 보조 경찰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변경선에는 나란히 함께 걷는 한 쌍의 그림자가 더 늘었습니다. 네, 봄 사건은 20여 년간 지역사회에서 주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주민들은 크고 작은 일이 생기면 기꺼이 그에게 털어놓곤 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2020년 가도와 지역사회 그리고 연변변경관리지대의 공동 노력하에 범씨 부부 조정소가 설립됐습니다. 이로써 범씨 부부의 조정소는 이웃의 분쟁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든든한 울타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올해 3월의 어느 날 오후 관할구역 주민 장모의 어머니가 조정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봄경찰, 우리 애가 같은 반 아이한테 자꾸 괴롭힘을 당해요. 이제 학교 간다고 하면 겁을 내요. 학교에 가서 따질 거예요. 이에 진교는 그녀를 의자로 앉냐며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봄 사건은 이야기를 듣는 한편 머릿속으로 차분히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그는 학생 사이의 갈등은 자칫하면 두 가정의 충돌로 번질 수 있기에 우선 두 아이의 마음에 응어리를 풀어주는 게 급선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봄 사건 부부는 일찍 학교를 찾았습니다. 선생님과 양측 학부모의 동의를 얻은 후 두 아이를 각각 조용한 교실로 데려갔습니다. 진교는 무릎을 굽히고 괴롭힘을 당한 장모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장모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 만에야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자꾸 제 옷을 잡아당기고 밀쳤어요. 진교는 시선을 아이 눈높이에 맞추고 눈가를 살짝 닦아주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 이모가 있잖아. 천천히 이야기해줘. 한편 봄 사건은 다른 나이 왕모 앞에 앉아 꼬집기보다는 먼저 한마디 물었습니다. 만약 내가 남한테 괴롭힘을 당한다면 마음이 아프지 않을까? 조금 전까지 버티던 왕모의 눈시울이 순간 붉어졌습니다. 봄 사건이 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아마 그 친구랑 놀고 싶었던 거겠지. 근데 방법이 잘못된 것 같구나. 그날 밤 봄 사건과 진거는 밥도 미처 못 먹은 채 두 집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장모의 집에서는 법과 이치를 설명하며 합법적으로 권리를 수호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왕마의 집에서는 그의 부모가 늘 애지에 있기 때문에 장기간 할머니와 함께 생활한다는 사정을 알게 됐습니다. 부모가 곁에 없으니 할머니가 도잘 규칙을 세워주고 따뜻한 관심을 전해줘야 해요. 봄사근의 인내심 어린 설득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먼저 사과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네, 범씨 부부 조정서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면서 부부는 주민들이 꼭 시비를 가리거나 따지기 위해서만 찾아오는 것이 아님을 점차 깨닫게 되었습니다. 소범, 인터넷에서 이것 좀 찾아줄 수 있어? 봄경찰, 택배가 왔는데 다리가 아파서 부탁 좀 해도 될까? 진교언니, 애가 방과 후에 돌봐줄 곳이 없는데 퇴근 전까지 잠깐 봐줄 수 있어요? 주민들의 크고 작은 부탁이 쌓이면서 조정서는 점차 다섯 가지 작은 봉사소로 역할을 넓혀갔습니다. 바로 상담소, 택배 보관소, 선전소, 지원소, 아동 돌봄소였습니다. 하나의 조정소가 지역사회의 만능 봉사소이자 당과 민중을 잇는 작은 거점으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설립 7년간 조정서는 각종 분쟁 480여 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했으며 성공률이 98%를 넘습니다. 봄사근은 길림성 공안청 개인 2등공, 길림성 훌륭한 사람, 네, 진교는 변경관리의 별, 연변자치소 훌륭한 인물 등 많은 영예를 따냈습니다. 하지만 영예 배후에는 가족에 대한 미안함이 자리했습니다. 바쁜 나날 속에서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진교는 아이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늘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지역사회 독거노인들은 여전히 보살핌을 기다리고 가정 분쟁은 해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경찰복을 입고 현장으로 나섭니다. 진교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벽에 걸린 감사기나 상장이 아니었습니다. 네, 길을 가다 보면 가끔 먼 곳에서 어르신이 손을 흔들며 진교야, 우리 집에 놀러와 라고 부르시거나 또 꼬마 아이들이 달려와서 이모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 무엇보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봄사근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이 길다고들 하지만 한 가지 일에 온 힘을 쏟기엔 부족하고 또 잡다고들 하지만 그 한 가지 일을 더 빛내기엔 충분합니다. 도문강 기슭의 작은 도시에서 한 조정서와 한 부부가 인민을 위한 봉사를 골목의 일상에 이웃의 크고 작은 이야기 속에 주민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놓고 있습니다.

동요는 단순한 음악이 아닙니다. 할머니 무릎에서 들었던 첫 이야기이고 어머니가 불러쓰던 자상가의 온기입니다. 해맑게 울려 퍼지던 그 목소리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고이 간직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순간 동요의 날개를 타고 어린 날의 맑은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지구상에는 약 천만 종의 생물종이 살고 있을 것으로 생물학자들은 추론합니다. 이 중 공식적인 이름 학명이 부여된 생물종은 약 20%인 200만 종에 불과합니다. 인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생물종은 지구의 특정 장소에 제한적으로 분포합니다. 따라서 지구에는 기후 환경에 따라서 생물종이 많이 분포하는 곳과 적게 분포하는 곳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느 특정 지역에 얼마나 다양한 생물종들이 분포하는지를 정리하는 용어가 생물 다양성입니다. 그런데 전 지구적으로 보아서 육지에서 생물 다양성이 높은 지역을 생물 다양성 열점이라고 부릅니다. 다양한 생물종들이 사는 생물 다양성 열점 지역은 인류가 살기에도 적당한 기후를 갖는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인류 문명의 발달과 함께 이들 열점 지역 면적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많은 생물들의 서식지가 위협받고 있어서 미래에 이들의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멸종의 회오리 바람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생물종이 이 회오리 바람에 휩쓸리면 빠져나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고 결국 멸종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우선적으로 생물 다양성 열점을 잘 보존하는 것이 시급한 인류의 책무입니다. 생물 다양성의 개념도 기본 개념인 종 다양성에서 종 내의 개체들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유전적 다양성, 또 다양한 종들로 구성된 기능 단위인 생태계의 다양성, 그리고 인류가 자연과 교감하면서 이루어낸 문화적 다양성까지 총괄하는 개념으로 확장됐습니다. 이들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든 간에 다양성이 높은 것이 이 시스템의 건강성을 의미합니다. 즉 종이 건강하려면 유전적 다양성이 커야 하고 생태계가 건강하기 위해선 종 다양성이 높아야 하며 지구가 건강하려면 생태계가 다양해야 하며 생태계를 구성하는 한 종인 인류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다양성이 유지돼야 합니다. 지구상에는 인간의 극심한 간섭으로 많은 생물종들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인간은 혈당량, 혈압, 체지방 지수, 간 수치, 지방 함량 등 여러 수치를 이용해서 우리의 건강을 파악하는 지수로 활용합니다. 같은 원리로 지구의 건강 지수도 생물종 다양성 지수를 이용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많은 생물종들이 야생에서 멸종되었거나 멸종 위기에 처해 있고 생태계의 구성종들은 단순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지구의 건강 지수는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마치 어느 종이 멸종 위기에 처하거나 멸종되면 그 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생물들이 기능적 구조적으로 얽혀있는 생태계는 우리 몸과 같은 하나의 유기체나 마찬가지입니다. 즉, 인간의 한 기관이 기능하지 못하면 결국은 불구가 되거나 사망에 이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특정 종의 멸종은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앞으로 지구 생물 다양성 지수는 현재보다 더 감소할 것이 자명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인류에게 더 심각한 질병들이 더 자주 창궐할 수도 있을 거고요. 역으로 생각해보면 이러한 질병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지구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고 생태계에 대한 인간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활 방식을 끊임없이 개선해야 합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현 시대에 우리가 직면한 우리 모두에게 속하는 책무입니다.

네,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 전국 민족의 소리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송,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라디오 이 세상. 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와 지혜가 응축된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이고 종화민족의 종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봐야죠.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소반, 반, 뿌리, 근, 속길, 착, 마디, 절, 반근, 착절입니다. 이 고사성어는 나무 뿌리가 휘감 끼고 줄기가 뒤얽히다. 네, 일이 복잡하여 해결하기 곤란하다. 구세력이 뿌리가 깊어 제거하기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네, 동한 안제 영조 4년 서강과 흉노가 한나라의 서쪽과 북쪽을 대거 공격하니 급보가 도성인 락양에 연이어 전해졌습니다. 한안제가 급히 대신들을 불러 적을 물리칠 대책을 이뤄냈습니다. 대장군 등질이 자신의 견해를 말했습니다. 지금 강병과 흉노가 두 갈래로 나뉘어 우리 국경을 넘고 있으나 우리는 장수와 군사가 적으니 두 곳으로 나누어 이들을 막기에는 힘들 것입니다. 소신의 생각으로는 량주를 포기하고 먼저 힘을 합쳐 흉노를 격퇴한 뒤 다시 군사를 돌려 량주로 진격하는 것이 가당할 줄 압니다. 이렇게 되면 병력이 부족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어떠하신지요? 여러 대신들이 등질의 말에 가타부타 말이 없었으나 랑관 우후가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네, 등장군의 계책대로 군사를 배치한다면 소신이 볼 때 한나라는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만약 서쪽을 포기하게 되면 반드시 북쪽 전선에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 군의 전투마들은 서북 지역에서 주로 공급해오는데 만약 량주를 포기한다면 기병들이 타는 전투마는 어떻게 보충한단 말입니까? 등장군께서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등질은 말단의 랑관이 문무백관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작전 방안을 비난하자 몹시 불쾌했으나 화를 참고 굳은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럼 오랑관이 보시기에 어떤 작전을 펼쳐야 한단 말이오? 예, 우후가 신심에 넘친 어조로 말했습니다. 소강의 군사들은 멀리서 왔으니 보급품을 많이 가져오지는 못했을 것이며 속전속결을 바랄 것입니다. 이에 대처해 우리는 험준한 지형을 이용하여 수비에 치중하고 이들과 정면 대결을 피합니다. 이들이 군영을 세우면 우리는 야음을 타서 기습을 단행하곤 합니다.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이들은 극도의 피곤에 시달릴 것이고 군량도 보충되지 않으면 자연히 물러갈 것입니다. 이럴진데 우리가 먼저 량주를 포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네, 한안제가 우후의 계책대로 했더니 소강군을 물리쳤고 여 흉노군도 격파했습니다. 이로하여 한안제는 우후의 재능을 마음에 들어했습니다. 그러나 등질은 우후를 미워하면서 보복할 기회만을 노렸습니다. 얼마 후 조가 일대에 밀란이 일어나 농민군이 고을들을 점령하고 수많은 관리들을 죽였습니다. 소식이 도성 락양에 전해지자 등질은 이 기회에 남의 손을 빌려 우후의 목숨을 거둘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한 안제에게 이런 추청을 드렸습니다. 랑관 우후는 문무를 겸비했으니 조가의 현령을 맡기면 능히 나라의 근심을 덜 수 있을 겁니다. 안제가 등질의 음험한 심보를 모르고 즉시 우후를 조가 현령으로 임명했습니다. 어지가 내려지니 우후의 많은 벗들이 그의 집에 찾아와 이렇게 공고했습니다. 오대인,
당신을 조가 현령으로 보내는 것은 등절의 음모입니다. 조가에 가시면 십중팔구 불미스러운 일을 당할 것이니 황제에게 상주하여 현령직을 마담이 오를 듯합니다. 네, 우후가 벗들의 말을 듣고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뜻이 있는 사람이라면 쉬운 일을 찾아지 않을 것이며 난관이 있다여 일을 피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나라의 근심을 들고 백성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조정 관원의 직책입니다. 만약 휘감겨진 나무 뿌리와 뒤얽힌 대나무 줄기를 만나지 못한다면 어찌 연장의 예리함을 알 수 있단 말입니까? 네, 오호는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연히 조가 현령으로 부임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밀란을 평정하고 그 후에도 많은 공공을 세웠으며 후에는 관직이 상서보계하이까지 이르렀습니다. 네, 고사성모 반근 작절은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했습니다.

네, 이상 오늘의 라디오 이 세상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정금아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근평 총서기가 전국 광범위한 교원과 교육 종사자들에게 명절 축하와 진심 어린 문안을 전했습니다.
0: 습근평 주석이 조선 국경 78주년과 관련해 조선 최고 지도자에게 축전을 전했습니다.
1: 정설상 부총리가 2026년 글로벌 서비스 무역 정상회의에 참석한 정계 요원들을 접견했습니다.
0: 올 8월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지수가 동기 대비 0.8% 상승했습니다.
1: 보도에 이어 시사해설과 특집 프로를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보내드립니다. 제42회 교원제를 맞아 중공장 총수기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근평이 당정을 대표해 전국의 광범위한 교원과 교육 종사자들에게 명절 축하와 진심어린 문안을 전했습니다. 습근평 총수기는 전국의 광범위한 교원들은 장기간 당의 교육 방침을 참답게 관찰하고 교단에서 헌신하며 도리를 전하고 학문을 가르치면서 당과 국가의 사업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표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새 로종에서 광범위한 교원들은 당과 국가를 위해 인재를 양성하는 초심과 사명을 명기하고 인성과 실력을 갖춘 인재 육성의 근본 과업을 실행하며 교육자 정신을 대대적으로 선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고상한 사덕 사풍을 함양하고 전문적 자질 능력을 제고하고 민족 풍의 중임을 짊어질 수 있는 시대의 신인을 힘써 양성해야 합니다. 각급 당위원회와 정부는 교원 대우 건설을 깊이 중시하고 전 사회적으로 교원을 존경하고 교육을 중시하는 량완 분위기를 형성하며 교육 강국 건설을 위해 강대한 힘을 결집해야 합니다.
1: 중앙 텔레비전 방송이 전 사회적으로 교원을 존경하고 교육을 중시하는 양호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교육 강국 건설을 위해 강대한 힘을 결집하자라는 제목의 속평을 발송했습니다.
0: 중공중앙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근평이 9월 9일 조선 국경 78주년과 관련해 조선노동당 총비서이며 공무위원회 위원장인 김정은에게 축전을 보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78년간 조선노동당의 지도하에 조선인민은 자력갱생하고 단결분투하며 조선사회주의 재반사업을 활기차게 발전시켜왔다고 표했습니다. 특히 근일내 총비서 동지의 인솔하에 조선 당과 인민은 경제사회 건설을 힘써 추진하고 유난의 발전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더없이 기쁘게 생각합니다. 형제 조선인민은 노동당 제9차 전국대표대회가 제기한 목표와 임무를 실현하고 당과 국가 건설 사업의 새로운 국면을 끊임없이 개척하리라 믿어마지 않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중조 양국은 서로를 지켜주고 서로 도우면서 운명을 함께하는 사회주의 우호적인 이웃이며 중조 관계를 잘 수호하고 다지고 발전시키는 것은 시종 중국 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올 6월에 조선을 국빈 방문하고 총비서 동지와 함께 양당 양국 관계 발전의 새 장을 열어놓았습니다. 나는 총비서 동지와 함께 양당 양국 관계에 대한 전략적 인솔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각자의 당과 국가 사업 발전을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양국 인민의 복지와 진선을 지속적으로 증진하고 지역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안정, 발전과 번영을 위해 더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1: 2026년 글로벌 서비스 무역 정상회의가 9일 북경에서 열렸습니다.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며 국무원 부총리인 정설상이 회의에 참석하고 기조연설을 발표했습니다. 정설상 부총리는 국제무역의 중요한 구성 부분인 서비스 무역은 글로벌 경제 성장과 산업 성격에서 갈수록 더 큰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고 제기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글로벌 서비스 무역 정상회의에서 여러 차례 중요한 영상 축사를 발표하거나 서비스 무역회의에 축하 편지를 보내며 서비스 분야의 개방과 협력을 심화하는 실무적 조치를 선포했습니다. 이는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확대하려는 중국의 확고한 결심 그리고 글로벌 서비스업과 서비스 무역 발전을 위한 중국의 주동적 책임을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정설상 부총리는 당면 국제 경제 무역 구도가 빠르게 재편되는 상황에서 서비스 무역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서비스업의 개방과 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중국의 선택일 뿐만 아니라 더욱이는 세계의 수요라고 표했습니다. 정설상 부총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건의를 제기했습니다. 첫째, 서비스업의 품질과 효율, 혁신 능력을 제고하고 서비스업의 고품질 발전으로 서비스 무역이 새로운 단계에 오르도록 촉진해야 합니다. 둘째, 개방의 선도력을 견지하며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와 편리화 수준을 향상시키고 포용과 공동 진보로 서비스 무역 발전에 새로운 공간을 확장해야 합니다. 셋째, 인공지능 등 디지털 스마트 기술과 서비스의 공유를 강화하고 디지털 인프라 시설의 상호 연결과 소통을 추진하며 디지털 지능으로 서비스 무역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형성해야 합니다. 중공중앙정치국 위원이며 북경시 당위원회 서기인 윤력이 회의에 참석하고 축사를 했습니다. 부룬디 대통령 엔다이 슈미에, 짐바브웨 부대통령 치온가, 불가리아 부총리 프레프, 유엔 무역발전회의 사무총장 대행 모레노, 세계 지적재산권기구 총간사 등홍삼 등이 화상 또는 현장에서 축사했습니다. 정상회의 이후 정설상 부총리는 서비스 무역회 전시관을 돌아보고 전시 단위 관계자들과 상호 교류했습니다. 9일 오후 정설상 부총리는 선후하여 프레프 지원가를 접견했습니다. 정설상 부총리는 중국은 각 측과 함께 전통적 친선을 다지고 전략적 상호 신뢰를 증강하며 서로의 핵심 리익과 중대한 관심사를 존중하고 중점 영역 협력에서 더 많은 성과를 거두도록 추진하며 호혜상생 과정에서 현대화를 함께 추진하려다고 표했습니다. 외국 정계 요원들은 중국과의 친선 관계를 깊이 중시하고 제 분야의 실무 협력을 심화하고 확대하며 쌍무 관계가 더욱 큰 발전을 이룩하도록 추진하려다고 표했습니다.
0: 공원포도 판공실이 9일 출발 15차회는 개를 두제 소식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중앙통일전선부, 중앙사회사업부, 전국인대상무위원회, 전국종협, 국가민족사무위원회 관계자가 15차회는 전망계획기간 사회주의 민주발전과업을 설명했습니다. 15차회는 전망계획기간 우리나라는 각 민주당파와 무소속 인사들이 당과 국가의 중심 과업에 집중해 정책 건의와 자문을 하도록 지지하고 당내 지식인과 새로운 사회계층 인사들이 혁신과 창조에 적극 나서도록 이끌어나가며 민영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게 됩니다. 중앙사회사업부는 각 측이 질서 있게 기층관리에 참여하도록 안내하고 기층 단위의 권한과 책임 경계를 규범화하는 한편 자원, 봉사, 관리를 기층 단위로 적극 하향시키기로 했습니다. 전공의대 상무위원회는 교육과 취업, 의료, 양로, 사회보장 등 인민대중이 관심하는 사안에 집중해 립법, 감독 등 사업을 통일 계획하고 참답게 추진하게 됩니다. 전국정협은 건강중국 건설 가속화, 고수준 대외개방 확대 등 10대 중점 과업별로 지속적인 민주감독을 실시해 계획 실시에 힘을 실어주게 됩니다. 15차 회의는 전망계획 기간 우리나라는 여러 민족들이 공간, 문화, 경제, 사회, 심리 등 전방위적으로 융합되도록 추진하고 중화민족의 대단결로 중국식 현대화를 전면 추진하게 됩니다.
1: 계를 보도 장정정신 이어받아 부흥의 로정에서 힘차게 나아가자 오늘은 주황홍군 장정 출발지 중 하나인 복건성 장정을 찾아 홍색 땅의 기운으로 정신력을 다지고 생태를 바탕색으로 산업을 지탱력으로 삼아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신시대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1934년 9월 30일 송모령 전투의 포연을 뒤로하고 산에서 내려온 6천여 명 복건 서부지역 자제병들이 이곳에 집결했습니다. 그중 1600명은 장정 복건 신병 훈련소의 새 전사들이었습니다. 복건 룡암시 장정현 중복초는 송모령 기슭에 자리해 있습니다. 1934년 9월 말 홍군 제9군단은 이곳에서 결집해 결의를 다지고 2만 5천리 장정에 첫 발을 뗐습니다. 마을 입구 홍군 다리에는 모집 병사의 키를 재던 눈금선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홍군 후손 종명은

0: 문화 관광 공간을 정비해 완전한 홍색 관광 코스를 내왔습니다. 중복촌 촌민위원회 종춘원 부주임은 올 상반기 마을 1인당 수입은 10% 증가하고 마을 집단 수입은 40만 원을 돌파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오늘날 장정현을 둘러보면 산과 들이 온통 푸른색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세기만 해도 이곳은 중국 남부 적색토 지역에서 수토 류실이 가장 심각한 현 중 하나였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세대를 이어 수토 류실을 다스리며 녹색 장정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현재 수토 보유율은 93.82%까지 올랐고 삼림 피봉률은 79.55%에 이르렀습니다. 이들의 수토류실 관리 모델은 유엔 생태 복원의 우수 사례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장정현 수토 보전센터 아퀴 주임은 수토 보전 탄소 흡수원, 정강 류역, 수원 함양림 강화 등 사업으로 생태 청정 소류역 시범지를 만들고 생태 보호 복원에서 생태 상품 개발로 관리 모델을 승격시키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진강 장정 산업단지는 진강시와 장정현이 공동 조성한 복건성 제1진 산해 협력 산업단지입니다. 최근 한 방직 기업이 최신 와류 방적기를 도입해 전자동 스마트화 생산을 실현했습니다. 기업 관계자 진우군은 산해 협력을 통해 장정에서도 기업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며 현재 10억 5천만 원을 투자해 고급 방적 30만 방추 규모의 신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2025년 룡암시의 전체 지역 생산 총액은 3,500억 원을 넘어섰고 1인당 GDP는 13만 원을 돌파해 전국 중점 로혁명 근거지 도시 가운데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산업발전의 새 로정에서도 로혁명 근거지 주민들은 혁명에서 앞장서고 생산에서 선두를 달리는 우량한 전통을 이어가며 홍색 땅의 기운으로 정신력을 다지고 생태를 바탕색으로 산업을 지탱력으로 삼아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신시대 강력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1: 국가통계국이 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 8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동기 대비 0.8% 상승하면서 온건한 회복세를 지속하고 공업 생산자 출고 가격 지수는 동기 대비 3.8% 상승하면서 상승폭이 전월 대비 0.3%포인트 확대되었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의 전월 대비 수치를 보면 연산력 수요의 급증 등 영향으로 휴대폰 가격이 2.3%, 태블릿 PC 가격이 2.1%, 데이터 저장 장치 가격이 2.1%, 식품 가격은 0.4% 상승했습니다. 전국 소비자 물가 지수는 동기 대비 0.8% 상승하면서 상승폭이 전월보다 0.3%포인트 커졌습니다. 이는 주로 에너지 가격이 상승폭 영향을 받은 결과입니다.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주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 상승하면서 안정한 흐름세를 유지했습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가격관측센터 분석예측처 류남천 경제사에 따르면 소비자 물가 지수를 구성하는 8대류 상품과 서비스종, 식품, 담배, 술, 그리고 외식류, 주거류 가격이 하락하고 나머지 6개 부류의 가격은 상승했습니다. 교통통신료 가격은 2.5% 상승했으며 국제 원유 가격의 상승으로 국내 정제유 가격이 9.3% 올랐습니다. 국제 일반 상품의 가격 상승 영향, 국내 산업 전환과 승격이 일부 업종의 수요를 견인하면서 8월 공급 생산자 출고 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 0.4%, 동기 대비 3.8% 상승하고 상승폭은 전월 대비 0.3%포인트 확대되었습니다.
0: 2026 중국 국제 서비스 무역 교역회가 9일 북경 수강원에서 개막했습니다. 15차 5개년 전망기획 원년에 치르는 첫 국가급 서비스 무역 종합 교역회로서 본기 교역회는 개방 확대, 협력 심화, 혁신 선도라는 3대 기능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더 많은 중국 서비스가 해외로 진출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0: 이번 교육회는 조제 전시 핵심 구역에 최초로 중국 서비스 전시장을 설치하고 각지 서비스 무역 분야의 혁신 성과와 전형적 사례를 선보였습니다. 이 밖에 여러 특별 전시에서 최초로 해외 진출 서비스 구역을 마련해 중국 기업의 국제시장 진출에 전문적 지원을 제공하고 우수한 중국 서비스의 세계 진출에 힘을 보탰습니다. 9개 특별 전시 중 환경 서비스 전시는 에너지와 환경 서비스 전시로 확대하거나 개편하고 에너지를 핵심 주제로 삼아 세계 에너지 전환에 능동적으로 호응했습니다. 건강보건서비스 특별전은 최초로 미래 의료기술 산업 첨단 전시장을 설치해 중소형 과학기술 혁신 기업의 성장 무대를 제공했습니다. 공사 컨설팅과 건축 서비스 특별전은 중국 건설의 전반 사슬 서비스 능력을 선보였으며 여러 신기술을 처음 공개하고 시연했습니다. 참가상 송홍경에 따르면 기업에서 자체로 개발한 건축 공사 지능형 검측 로봇은 시중에 류사한 장비와 달리 사람이 일일이 조작할 필요가 없이 자율 능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그리고 지능형 검측 로봇을 사용하면 검측 효율을 50% 내지 60% 향상할 수 있고 장비 검측 정확도가 95% 이상에 달하며 공사 시일을 5% 이상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 교육회에서 90개 국가와 지역, 국제기구가 전시와 회의를 개최하고 주빈국 노르웨이는 국가 전시장을 설치했습니다. 9일 오후 노르웨이는 현장에서 개관식을 진행했습니다. 론단 행사를 보면 9일에 2026 전자상거래 대회, 디지털 무역 발전 추세와 첨단 론단 등 세 차례 조제 론단을 진행합니다.
1: 중공조항의 비준을 거쳐 조항규를 검사위원회 국가감찰위원회가 제20기 조항위원이자 14기 전공인대 사회건설위원회 전 부주임위원인 손소빙의 중대규를 위반, 법률 위반 문제에 대해 립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손소빙은 리상과 신념을 상실하고 초심과 사명을 저버렸으며 당정의 중대한 결책과 보지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고 변직을 부렸습니다. 그리고 당을 전면적으로 오막에 다스리는 주체 책임과 제일 책임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고 조사에 저항하고 미신 활동을 벌였습니다. 조항 파란규정 정신을 위반한 채 금품을 불법 수수하고 개인 클럽을 불법 출입하며 공정한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회에 참가하고 향락을 추구했습니다. 조직 원칙을 위반하고 조직의 서면 조사에서 문제를 사실대로 설명하지 않고 간부의 승진과 직원 채용 등 업무에서 타인에게 불법 이익을 챙겨주었습니다. 정렴 최조선을 상실하고 직권을 이용해 자녀가 개인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묵인했으며 직권을 남용해 친족의 경영 활동을 도왔습니다. 사법 활동에 불법 개입하고 간섭하고 가풍이 바르지 않으며 가족을 관리하고 교육하는 데 소홀했습니다. 직무 편의를 이용해 타인의 프로젝트 심사, 공사 수주 등에 도움을 주고 고액의 재물을 불법으로 수수했습니다. 손소빙은 당의 정치규를, 조직규를, 정렴규를, 업무규를, 생활규를 엄중하게 위반하고 엄중한 직무 위법과 수례 범죄 혐의가 있습니다. 18차 당대회 이후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으며 그 성질이 엄중하고 역량이 악랄함으로 반드시 엄숙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중국 공산당 규를 처분 조례, 중화민공화국 감찰법, 중화민공화국 공무원 종무 처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항규를 검사위원회 상무위원회 연구와 조항정치국회의 심의를 거쳐 손소빙에게 당적 제명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국가감찰위원회는 손소빙에게 공직 면직 처분을 내리고 당 20차 대표 자격을 중지하며 규를 위반과 법률 위반으로 챙긴 불법 소득을 전부 몰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손소빙의 범죄 혐의는 검찰기관에 넘겨 법에 따라 심사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재물도 함께 이송합니다. 당적 제명 처분은 조항위원회 전원회에서 추인하기로 했습니다.
0: 천궁 수업 향항 오문 특별편 우주 수업이 9월 9일 진행되었습니다. 신주 23호 승무조의 주양주 장지원,

그리고 향항 출신 최초 탑재 전문가인 려가영이 과학시연과 전지 대화를 펼쳤습니다. 향항과 오문의 전체 중소학교 학생들이 생중계로 함께 시청하며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의 진보를 체감했습니다. 새 우주 비행사들의 간단한 자기소개에 이어 전공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령장 주양주는 먼저 전공 우주 정거장을 안내했습니다. 정거장에 천화 핵심 모듈, 문천 실험 모듈, 몽천 실험 모듈 등 3개 모듈로 구성됩니다. 이 가운데 천화 핵심 모듈은 정거장의 두뇌로 전체 운영과 관리를 맡고 있으며 승무조 일상생활의 주요 공간입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강소라, 박민걸이었습니다.

0: 오늘은 메히코 정상계가 중국 메히코 친환경 에너지 협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회 베라크루스 국제에너지 대회가 8일 메히코 동부 베라크루스주에서 개막했습니다. 여러 메히코 관원과 에너지 분야 전문가, 기업 대표들은 기자와의 인터뷰 자리에서 중국 기업이 메히코와의 에너지 협력에 참여하는 것을 환영하며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전망이 매우 밝다고 표했습니다. 베라크루스주 경제항구개발부 에르네스토 페레스 아스트로가 장관은 우리는 중국 기업의 전략 동반자가 되어 친화적인 투자 환경과 산업 형태를 제공하려다고 표했습니다. 에너지 분야에서 메히코는 국제협력이 필요하며 중국 기업이 적극 투자하고 선진 기술과 경험을 제공하길 바랍니다. 메히코는 더 많은 중국 대표단을 초청해 현지의 투자 기회를 소개할 것입니다. 메히코 에너지부 후안 호세 비달 아마로 차관은 개막식에서 베라크루스는 탄탄한 석유가스 산업 기반과 주요 항구, 에너지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풍력과 태양광, 수력, 그리고 생물 에너지 등 프로젝트를 추진할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러한 자원 예비를 발굴하려면 기술 분야의 협력이 필요하고 국제 협력을 통해 전문 인력을 더 많이 양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베라크루스주 토목공정사협회 울리세스 세르반테스 에스피노사 회장은 청정에너지 기술과 설비 분야에서 우세가 뚜렷한 중국은 메히코의 재생에너지 보급과 확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최근 연간 중국 기업들은 공정건설, 설비 공급, 프로젝트 협력 등 방식으로 메히코 신에너지 발전에 참여했습니다. 중국 에너지 건설 그룹이 수주한 푸에르토 페냐스코 태양광 발전소 2기 공정은 2025년 4월에 준공하고 중국 전력 건설 그룹이 수주하고 시공을 맡은 파차마마 태양광 발전소는 2020년에 완공했습니다. 중국 원경에너지 국제유한회사가 개발에 참여한 육하탄주 반도 재생에너지 풍력 프로젝트도 2020년 7월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시장 측면에서 보면 중국 신에너지 제품은 점차 메히코 경제사회의 전반에 융합되고 있습니다. 비아적 베라크루스 판매 고문인 노에 에르난데스는 베라크루스 시장에 진출해서 1년 만에 제품이 현지 소비자들의 인정을 받았고 신규 고객 중 대부분이 친인척과 지인의 추천으로 구매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신에너지 자동차가 보유한 제품 품질과 기술, 가격 등 우세는 소비자의 인정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신에너지 자동차는 개인 소비를 넘어 대중교통 분야로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메히코성 대중교통 시스템에 투입한 우통 전기버스는 700대 이상에 달합니다. 올해 열린 월드컵 행사를 위해 마련한 신에너지 셔틀버스 800대 중 95%가 중국 브랜드입니다. 세르반테스는 메히코가 에너지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신에너지 기술, 설비 제조, 산업 사슬 분야에서 중국 기업의 우세가 메히코 시장 수요와 더욱 밀접히 결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 중국과 메히코 간 녹색 에너지 협력이 제품 무역에서 프로젝트 투자, 기술 협력, 산업 사슬 협력 등 분야로 확장하면서 상호 리익과 공동 발전을 실현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메히코 정상계가 중국 메히코 친환경 에너지 협력을 높이 평가한 데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박민걸이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프로 진행을 맡은 리정민입니다. 오늘 학습 시간 코너에는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12부 역경을 이겨내면 기회는 반드시 온다. 중국식 현대화로 중화민족의 유대한 부흥을 전면 추진하자 편 세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고 중화민족 공동체로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수자원 거래로 난제를 해결한 내몽골 알샤맹의 경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아시아 태평양 매체 협력의 세 장을 함께 선이려가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 코너입니다. 오늘은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12부 역경을 이겨내면 기회는 반드시 온다. 중국식 현대화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 추진하자 편

0: 세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3: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4: 한동안의 발전을 거쳐 중국이 세계 대국으로 부상했지만 아직 세계 강국은 아닙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복잡하고 불안정한 국제 정세에 직면해 국가와 인민의 위기 의식도 부단히 강화되고 제고되었습니다. 이에 관해 클라우드에 계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5: 사춘도 선생님 안녕하세요. 우리는 첨단 과학기술 영역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신조 발사에서 교룡호 지역, 상하 달 착륙에서 화성 탐사에 이르기까지 또 5세대 통신기술, 모바일 지불 등을 비롯해 많은 영역에서 대단한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칩과 같은 영역에서 일부 국가의 견제를 받았습니다. 왜 이러한 상황이 나타나며 이런 난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4: 최근 몇 년간 중국은 과학기술 혁신 분야에서 일련의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원인으로 일부 분야에서 출발이 늦어 세계 선진 수준과 적지 않은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는 핵심 분야와 견제당하는 곳에 큰 공을 들이며 정예 역량을 집중시키고 전략적 배치를 했습니다. 우리는 기필코 단시일 내에 핵심 분야에서 획기적 성과를 거두고 견제 당하는 문제를 점차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중국인민과 중화민족은 역사 행정에서 축적한 강력한 에너지를 충분히 방출하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실현에 막을 수 없는 방대한 힘을 제공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무엇 때문에 중국식 현대화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 추진해야 하는가에 대해 토론해보고자 합니다. 토론에 앞서 먼저 습근평 총서기의 연설 한 단락을 듣고 오겠습니다.

0: 米不有出，先克有终。实现中华民族伟大复兴，需要一代又一代人为之努力。中华民族创造了具有5000多年历史的灿烂文明，也一定能够创造出更加灿烂的明天。
1: 우리가 방금 본 이 영상은 2015년 9월 3일 습금평 종소기가 종국이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쇼 전쟁 승리 70주년 기념대회에서 발표한 연설의 한 단락입니다. 여기에서 습금평 종소기는 시작은 쉽지만 끝을 맺기는 어렵다는 고문을 인용했는데 시경, 대야, 탕에서 나온 말입니다. 시작은 다 좋았지만 다 좋은 결말이 있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좋은 시작과 좋은 결말을 모두 이루기가 어려운 것일까요? 그 어려움은 바로 견제였습니다. 모택동 주석이 혁명월로 옥장의 환갑잔치에서 한 사람이 약간의 좋은 일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평생 좋은 일만 하고 나쁜 일을 하지 않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심오한 말은 아니지만 아주 소박한 진리를 제시했습니다. 안목을 넓혀 중국 고대사를 살펴보면 이런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예를 들어 탁월한 능력과 대담한 전략을 갖춘 한무제는 통치 초기 군발 진취하면서 모든 면에서 성과를 이뤄 중국 고대의 3대 성세 중 하나인

0: 한모 성세를 이룩했습니다. 그러나 덩치 혹에 이르러 사치와 랑비를 일삼고 신선의 경제를 숭상하면서 이민들에게 큰 부담을 안겨줌으로써 정권이 흔들렸고 심지어 무너질 뻔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작은 쉽지만 끝을 맺기는 어렵다는 말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습금형 청소기가 이 전고를 인용한 의의는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또렷한 자각의식을 구현했다는 데 있습니다. 맹자는 오한의식을 가지면 살 것이고 현실에 안주하면 죽는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오한의식 자체가 중화민족 부흥의 길에서 중요한 인식 보장입니다.
1: 목만 교수님의 해설 감사드립니다. 이어 우리는 무엇 때문에 중국식 현대화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째, 민족 부흥 위협에 탄탄한 지도 핵심을 구축했기에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은 되돌릴 수 없는 역사 행정에 들어섰습니다. 신시대 10년간의 위대한 변혁은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각종 위험과 도전, 심지어는 거친 파도를 이겨내면서 이룩한 것이며 전당과 전국 인민이 단결 분투하고 투쟁한 결과입니다. 둘째, 중국 인민이 더 자신, 자립, 자강하게 되었습니다. 신시대에 이룩한 역사적 성과와 발생한 역사적 변혁은 중국 인민의 네 가지 자신감을 크게 증강시키고 보다 더 강대한 전진의 동력, 뜨높은 분투 정신과 확고한 필승의 신념을 형성했습니다. 신시대 역사 성과에서 우리는 중국 요인 우주 프로젝트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중국은 요인 우주, 위성통신, 로켓 기술 등 여러 영역에서 큰 성과를 거두어 국민들의 자긍심을 크게 높여주었습니다. 습금평 청석기는 신주시포 요인 우주 비행에 대해 높이 평가하면서 요인 우주 비행의 원만한 성공은 우리나라 요인 우주 프로젝트 두 번째 절차의 첫 단계를 완벽하게 마무리했음을 뜻한다고 표했습니다. 습금평 청석기는 상하 5호 임무의 원만한 성공에 대해 우주 강국 건설 과정에서의 중요한 리정표라고 칭찬했습니다. 우주 비행 정신은 마치 찬란한 별 세계처럼 세대를 넘어 중국 우주인들이 끊임없이 분발 진취하고 우주의 꿈을 향해 매진하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2: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이어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코너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수자원 거래로 난제를 해결한 내몽골 알샤맹의 경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최근 내몽골 자치구 알샤맹 고도신기술산업개발구에서 첫 수건 대출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알샤맹 태흥 태풍 화공 유한 회사가 중국 광대은행 호커트 지행의 심사를 통과해 1,500만 원 규모의 수건 대출 소신 한도를 비준받았습니다. 이번 수건 대출 업무의 성사는 알샤맹이 수자원의 시장화 사용과 수건의 자산화 활용에서 획기적인 혁신을 이뤄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물로 권리를 확정하고 신용을 부여하며 자금을 조달하는 발전에 선례를 섰고 알샤맹 수건 가치를 실현하는 새 경로를 개척했습니다. 면적은 27만 평방킬로미터에 달하지만 건조하고 강수량이 적으며 증발량이 많아 수자원 자연 조건이 열악한 알샤맹은 내몽골에서 물이 가장 심각하게 부족한 지역입니다. 알샤맹 전체의 평방킬로미터당 가용 지하수량은 952립방미터, 지표수량은 2600립방미터에 불과해 전국 평균보다 많이 적습니다. 물 부족은 알샤맹 경제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최대 병목이었습니다. 알샤맹 수무국 수정수자원과의 교염과정은 빈약한 수자원과 각 업계의 수자원 수요가 날로 늘어나는 난제에 직면해 최근 몇 년간 알샤맹은 정책 창구 기관을 부착해 수건 거래 개혁을 황하류역 생태보호와 고품질 발전 전략을 관철하는 핵심 수단으로 삼고 다양한 형태의 수건 거래를 적극 추진해왔다며 혁신적인 조치로 수자원 배치 난제를 해결하고 자치구 내에서 단기 수건 거래의 상시화를 가장 먼저 실현하고 황하류역 성과 자치구 사이의 수건 거래 영역의 돌파를 실현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책 혜택을 발전의 시로로 전환해 물 부족 지역에서 상시화 수자원 배분이라는 새 길을 모색했다고 말했습니다. 물 부족 병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알샤맹은 제도를 선차적 위치에 놓고 완비화된 정책 제도 체계의 구축을 수건 거래 개혁 추진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알샤맹 수건 매입과 저장 거래 관리 방법 시행과 알샤맹 수건 매입과 저장 거래 실시 방안을 제정해 수건 권리 확정, 수량 매입과 저장, 거래 범위, 거래 절차, 가격 기재, 리행 감독 등 각 단계의 규칙과 요구를 명확히 규정하고 현재의 제도적 취약점을 보완했습니다. 동시에 알샤맹은 거래 절차를 표준화해 공개 투명한 운행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수건 거래의 신청, 심사, 공시, 감독, 기록 등 표준 절차를 전면 규범화했습니다. 거래 전에는 조사원이 되어 수요와 공급 쌍방을 정밀하게 접목하였고 거래 중에는 봉사원이 되어 각 측을 조율해 거래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였으며 거래 후에는 감독원이 되어 기업이 법규에 따라 물을 사용하도록 촉구함으로써 전 과정 폐쇄형 관리를 실현했습니다. 아울러 가격 형성 기재를 정비해 수건 양도 가격과 현지 실정을 반영한 유형별 거래 지도 가격을 마련하고 황하 지표수 1립방미터당 1원 80전, 지하수 1립방미터당 1원 50전 내지 2원의 지도 가격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공동 리익과 경영 주체의 권익을 함께 거래해 시장 기대를 안정시키고 수건 거래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보장했습니다. 알샤맹은 또 혁신적인 거래 모델로 다원화 수자원 배분 구도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면서 선간 수건 거래도 적극 모색했습니다. 2025년에는 사천성 갈제주 아바현과 두 건의 지역 간 수건 거래를 성사시켰는데 거래 총량은 1180만 립방미터에 달했습니다. 이는 황하 류역 선간 수건 거래의 돌파를 실현하고 내몽골 자치구의 지역 간 수자원 최적 배분의 새 국면을 개척하여 황하류역 협력과 발전의 생생한 실천 사례를 제공했습니다. 지금까지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시간이었습니다.

0: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1: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1: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1: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1: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1: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아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2: 이어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조작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시아 태평양 매체의 협력의 새 장을 함께 써내려 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 뉴스 추적.

9월 5일 아시아태 평양 공동체 번영의 길을 함께 구축하자 매체의 공감대와 행동을 주제로 한 아시아태 평양 매체 고위층 논단이 광동성 심수에서 열렸습니다. 40여 개 나라와 지구, 유엔 기구, 국제기구에서 온 400여 명의 대표들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매체 협력 심화에 초점을 맞춰 대화로 발전에 관한 공감대를 응집하였고 협력으로 전파의 목소리를 키워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성장과 번영의 매체에 힘을 보태기 위해 힘을 이바지했습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 중국의 해가 개방, 혁신, 협력 세트의 중점 분야를 제기하고 아시아태평양협력의 경로를 모색하며 참석자들의 폭넓은 공감을 자아냈습니다. 오늘의 러시아 매체 그룹 드미트리 고르노스타예프 부총재는 현재 세계 경제 성장은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성장 엔진 역할은 더욱 두드러지고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기구 체제를 통한 협력 심화는 지역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확정한 중점 분야는 각측의 수요에 부합한다면서 이것이 바로 매체 종사자들의 사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캄보자 신문부 브라타비 아미다 부국 무비서는 개방은 서로 다른 사회 간의 리해를 증진하는 필수적인 길이라면서 매체는 건설적인 대화를 추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며 민심을 읽는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다원적이고 책임적인 매체 환경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페루 안데스통신 펠릭스 파스 사장은 인공지능과 디지털 플랫폼이 정보 생태계와 뉴스 소비 방식을 크게 바꾸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기술 혁신은 정보의 전파 능력을 크게 높였지만 관건은 언론의 책임을 다하는 전제하에서 어떻게 디지털 전환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아시아태평양 매체가 디지털 전환 경험을 적극 공유하고 전문 교류를 촉진하며 책임있는 AI 활용 방안을 모색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미국 CNN 코스타스 이코노무 고급 부총재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는 왕성한 경제 활력과 기술 혁신의 물결, 찬란하고 다원적인 문화가 넘쳐나며 역사적 맥락과 관찰 시각, 매체 전통이 서로 다른 국가와 지역이 연결돼 있다면서 다양성은 장애물이 아니라 힘의 원천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아시아태평양 매체가 더욱 강력한 업계 네트워크, 더욱 충분한 지식과 경험 교류, 그리고 국경과 지역을 넘어서는 협력 방식을 통해 협력을 지속적으로 심화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글로벌 전파 사무 담당 멜리사 플레밍 부비서장은 우리는 아시아태평양의 목소리를 모아 성장과 번영을 함께 논의하고 세계의 가장 시급한 문제의 해법을 함께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태평양경제협력기구리 사회 비서처의 케와카몬 피탕몬지트 집행주임은 아시아태평양 매체 고위층 논단은 개방적이고 활력적이며 회복력 있고 평화로운 아시아태평양 공동체 건설에 각측이 어떻게 기여할지 함께 고민하는 자리라면서 의미 있는 대화는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더 폭넓은 시각을 모아 오해를 줄이고 공동의 이익을 찾게 하고 또 협력에 필요한 상호 신뢰를 높여 더 장원한 안목으로 도전에 대응하도록 조력한다고 말했습니다. 파키스탄 기후변화 환경조정부의 셰즐라 하랄 국무장관은 중국에서 파키스탄 경제회랑이 업그레이드 버전 건설이 가속화되면서 두 나라 협력의 중점이 인프라 건설에서 공업화 발전, 기술 협력, 청년 취업 등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파키스탄 국민은 관련 협력 성과를 실감하고 있다면서 이는 매체들이 지속적이고 객관적이며 심층적

지속적인 시각으로 널리 전파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속적인 동반자 관계는 공동의 서사와 상호 신뢰, 상호 이해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안타라통신 을간디 프라요단 도로 편집국장은 공동 취재, 협력 학습, 지역 지식 공유 등을 통해 각 측과의 매체 협력을 더욱 심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얀마 선전부 예딘 차관은 아시아 태평양의 미래에는 매체의 중요한 역할이 필요하다면서 매체가 보도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국민 간의 상호 이해를 높이고 협력을 촉진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각 측은 전문적인 경험 교류를 확대하고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며 고품질의 프로그램 제작과 전파를 권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웬남 외교학원의 응우엔 동아인 원장 대행은 문화가 다원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매체 보도가 교량 역할을 한다면서 상호 이해를 강화해야만 진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이야기를 전할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정민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라디오 이 세상 점검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게를 지고 고개를 넘을 때 다리가 풀리는 이유는 둘 중 하나입니다. 고갯길이 험하거나 지게에 쓸데없는 것이 얹혀 있거나. 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는 게 버거우면 대부분 바깥을 탓합니다. 돈이 없어서, 사람 때문에, 형편이 안 돼서. 네, 하지만 우리를 정작 주저앉히는 것은 머릿속에서 빙빙 맴도는 생각들입니다. 몇 년 전에 들은 말 한마디, 이미 돌아선 사람,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일. 이런 짐들을 항상 지니고 다니면 가만히 있어도 어깨가 짓눌립니다. 네, 다들 중요해서 놓지 못한다고 말하죠. 그러다 보니 남는 건 무거워진 어깨뿐입니다.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더 짊어질 수 있는 힘이 아닙니다. 드러내는 마음입니다. 네, 지게가 가벼워야 험한 고개도 넘을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의 세상. 오늘은 먼저 개혁을 갈증 전면 심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 독반 학습 시간이 준비됐고요. 세상 사는 이야기 시간에는 주민을 위한 봉사에 평생의 정력을 쏟고 있는 범씨 부부 조정서의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고사성어로 읽는 중국 역사와 문화 코너에서는 반근 착절의 뜻풀이와 유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노래 한 곡 들으시고 오늘의 첫 코너 만나볼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 전국 조선어 방송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프로 첫 순서로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네, 강설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의약보건 위생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데서의 원칙과 요구를 확고하게 파악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에 입각하여 협동하고 연동하는 것을 견지해야 합니다. 시종 기본 국정으로부터 출발하여 기본 의료보건위생서비스 수준이 경제 및 사회발전과 조화를 이루고 이민대중의 기대, 바람과 수용능력과 서로 맞물리도록 추진하며 정부와 시장 등 중요한 관계를 종합하게 처리하고 개혁의 체계성과 정책의 협동성을 부각시켜야 합니다. 의약보건위생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중점과업을 전면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결정의 포치를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바 위생건강사업의 실제와 결부하여 중점 분야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확대하며 의료위생 분야의 공급 측의 구조적 개혁과 내포식 발전을 한층 더 부각시키고 위생건강서비스의 체계성과 연속성을 한층 더 부각시키며 개혁의 체계적인 통합을 더욱 중시하고 중국 특색의 기본 의료보건 위생제도를 공고히 하고 보완함으로써 개혁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의료, 의료보험, 의약품의 협동적인 발전과 관리를 촉진해야 합니다. 이민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출발점과 귀착점으로 삼고 목표 통일, 정책 연결, 정보 상호 연결, 감독관리 연동 등 기제를 완비하며 의료, 의료보험, 의약품 개혁의 협동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의료 방면에서 지속적으로 공익성에 초점을 맞추고 공급 측의 구조적 개혁을 깊이 있게 추진하며 질적이고 효율적이며 연속적이고 협동적이며 회복 탄력성이 강한 통합형 서비스 체계를 완비하며 의료보건 위생 서비스의 공평성, 접근성, 연속성을 강화하여 이민의 건강을 위한 서비스 능력과 수준을 끊임없이 향상시켜야 합니다. 의료보험 방면에서는 전민 의료보험 제도 건설을 강화하고 기본 의료보험의 성급 통합을 추진하며 의료보험 지불 방식을 개혁하고 상업 건강보험의 규범화 발전을 촉진해야 하며 의료 서비스 관련 기술의 노동에 대한 비용 수취 기제를 구축하고 완비하며 진찰, 수술, 간호 등 의료 서비스 가격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동적으로 조정하며 대중이 기층에서 진찰을 받도록 질서 있게 인도하고 의료기구와 의물꾼의 활력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의약품 방면에서는 연구개발에서부터 생산, 유통, 사용까지의 전 과정을 걸쳐 의약품의 공급 보장 체계를 보완하며 혁신적인 연구개발과 그 성과 혁신적인 연구 개발과 그 성과 혁신적인 연구 개발과 그 성과의 실적화를 적극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추적하며 의약품과 의료용 소모품 등의 집중 구매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고 품질 안전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급별 진료 체계를 서둘러 구축해야 합니다. 특대 질환과 중질환은 해당 성급 병원에서 치료받고 일반 질환은 해당 시급, 현급 병원에서 치료받으며 작은 병은 향진, 마을에서 치료받도록 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고 의료보건위생체계의 체계적인 재구성을 추진하며 량질의 의료자원의 확대와 균형 배치를 촉진해야 합니다. 시종 기층을 중점으로 하면서 서비스 체계의 상하 간의 협동과 연동 그리고 지지와 지원을 강화하며 도시 의료 자원을 현급 병원과 향촌의 기층에 이동시키며 중소부 지역의 기층에 대해서는 순회 진료와
지도교육, 원격협진을 전개해야 합니다. 밀착형 의료기구 연합체 건설을 추진해야 하는 바, 인원과 서비스를 주로 기층으로 이동시킴과 동시에 기술과 관리도 함께 기층으로 이동시키고 밀착형 현역 의료공동체, 도시의료그룹 등 다양한 형식의 의료기구연합체의 관리체제와 운행기제를 공고히 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밀착형 현역 의료공동체의 전면적인 보급을 추진하고 현, 향, 전 세계급 간의 협동관계를 든든히 다져야 합니다. 기층 의료보건 위생 서비스를 강화하고 질병 예방 치료 능력과 건강 관리 능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전 치료 연속 서비스와 검사 검증 결과 상호 인정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의사와 환자 사이의 소통을 강화하여 인민 대중의 새로운 기대에 부응해야 합니다. 실적 고가 평가 역할을 발휘시켜 국가 의학센터, 국가 및 성급 지역 의료센터의 발전을 선도하면서 위급 환자 및 종종 환자에 대한 이전 치료 및 협진, 돌발 사건에 대한 응급 의료 구조, 새로운 운행 기제의 개혁과 보완, 과학기술 혁신, 인재 양성, 기층 지원, 공익성 강화 등 방면에서의 기능 설정을 구체화함으로써 지역 내 의료보건 위생 서비스 능력의 총체적 향상을 이끌어야 합니다. 위생 건강 인재의 가치와 성장 규칙을 파악하고 의학 교육과 의료 실천의 협동 발전을 심화하며 림상 치료의 수요를 중심으로 의학 인재를 양성하고 기층을 중점으로 의료보건 위생 대우를 발전 장대해야 합니다. 가정의학과 소아과, 심리건강, 감염, 병리, 마취 등 면에서의 의료위생 자원을 확장하고 그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공공보건위생 체계를 완비해야 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의 경험을 깊이 총화하고 제도 건설을 통해 성숙된 방법으로 조난하며 보다 정밀하고 효과적인 예방조치에 입각하여 신종 전염병, 돌발성 전염병과 중단 전염병에 대처하는 충분한 준비를 잘하고 발전과 안전을 보다 잘 통합해야 합니다. 중대한 전염병에 대한 국가, 성, 시, 현, 4급 방역

0: 촉진해야 합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촌지능조울약 실시 이래 연변의 향촌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산업발전, 문화전승, 생태보호, 인재양성 등면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며 마을의 환경과 생활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현재 진행형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멀리 가는 길, 이 코너에서는 연변 향촌이 이룩한 성과를 집중 조명해보고 현재 펼쳐지고 있는 생생한 향촌 지능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른 새벽, 황금빛 아침 햇살이 연길시 아리랑 축구공원에 쏟아집니다. 봉하는 경쾌한 슛소리와 함께 축구공이 그물망을 보기 좋게 가릅니다. 표준형 케이지 축구장에서는 중장년 남성들이 한창 열띤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패스, 돌파, 슛까지 동작이 물 흐르듯이 이어지고 땀방울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이것이 바로 축구 고향의 저력입니다. 단순한 아침 운동이지만 그 발놀림은 결코 호술하지 않고 진지합니다. 옆에 있는 농구장과 탁구판은 더더욱 빈자리가 없습니다. 노인들이 탁구채를 휘두르며 공을 주고받는데 그 눈빛은 젊은이들 못지않게 날카롭습니다. 환영산책로에서는 아침 운동 인파가 알록달록한 채색띠 마냥 이어집니다.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상쾌한 새벽 공기를 가르는 사람들의 표정이 하나같이 생기발랄합니다. 해가 높이 뜨자 아리랑 축구공원은 모든 연령대의 놀이터로 변신합니다. 집 가까이 운동장이 있어서 정말 편리해요. 걸어서 10여 분 거리여서 낮에도 언제든 올 수 있지요. 온 가족이 각자 좋아하는 운동들을 할 수 있답니다. 네, 운동기구에서 스트레칭을 마친 김씨 여성은 웃음 띈 얼굴로 근처의 어린이 놀이터를 가리켰습니다. 저기를 보세요. 제가 운동하고 있는 동안 우리 손주는 미끄럼틈을 타지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공간이 생긴 셈입니다.

직장인 리 택생도 깊이 공감했습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그는 휴대폰으로 구장 예약을 하고 동료들과 함께 점심 경기를 즐긴다고 했습니다. 네, 예전엔 점심시간에 휴대폰만 만졌는데 지금은 운동으로 땀을 흘리고 나면 오후 업무도 더 힘이 납니다. 네, 그는 운동이 더 이상 일부러 시간을 내야 할 임무가 아니라 밥 먹고 물 마시듯이 일상에 스며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광장에서는 건강체조팀이 감미로운 조선족 음악에 맞춰 우아하게 춤을 추고 어린이 놀이터에서는 해맑은 웃음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햇볕과 땀방울 그리고 웃음소리가 한데 어우러져 생동한 민생 풍경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석양노을이 서쪽 하늘을 주홍빛으로 물들일 때면 아리랑 축구 공원의 분위기도 따라서 변합니다. 한낮에 뜨거움이 서서히 잦아들고 오스름이 깔리면 느긋하고 평온한 분위기로 바뀝니다. 산책하는 사람들은 삼삼오오 발걸음이 가볍고 젊은이들은 이어폰을 낀 채 산책로를 천천히 달립니다. 움직임과 고요함, 낮과 밤의 조화는 연변 사람들의 생활 철학을 닮았습니다. 낮에는 힘을 다해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자신을 위한 소중한 시간을 즐기는 겁니다. 연변체육국 장염홍 부국장은 운동장 개방과 공원 조성은 모두 주민들의 실제 생활 패턴에 맞춰 이루어졌습니다. 낮에는 누구나 운동할 수 있도록 하고 밤에는 휴식과 요가를 겸할 수 있도록 만들었죠. 네, 아리랑 축구공원은 단지 연변 체육복지정책의 축소판에 불과합니다. 연변 자치주는 도시와 농촌의 운동시설 부족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질 높은 체육자원을 기층으로 내려보내며 전민건강의 마지막 1km를 이어놓았습니다. 낮에는 운동할 장소와 분위기와 프로그램을, 밤에는 여가를 즐길 공간과 휴식 방식을 제공함으로써 체육 혜택이 모든 가정에 돌아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젊은이들의 운동을 불에 비유한다면 노년층의 건강 단련은 물과 같아 유상하면서도 힘이 넘칩니다. 연변에서 노년체육은 단순히 석양홍을 장식하는 존재가 아니라 민생을 또 바치는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1985년 연변자치주 노인체육협회가 창립되어 지난 40여 년 동안 1,335개의 기층 노인체육협회가 모세 혈관마냥 각 향진과 지역사회에 퍼져나가며 98%의 높은 복음률을 기록했고 향진과 지역사회를 완전히 포괄하고 있습니다. 네, 전 자치주에서는 2,636개 건강지도 거점과 1,255곳의 편민 건강단련 장소 그리고 수많은 고품격 게이트볼 경기장을 바탕으로 경기장의 노인 친화형 개조와 농촌 운동시설의 승격을 통해 노인들이 집 근처에서 운동하고 가까운 곳에서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했습니다. 네, 전문 코치 플러스 자원봉사자 플러스 골간 대원으로 구성된 6천여 명의 사회체육지도원들이 지역사회에 심입해 게이트볼과 태극권을 직접 지도하고 있으며 심지어 민속 모델 공연까지 능숙하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연변에는 300여 개 노년 문화체육팀이 있으며 연간 연인수로 20만 명 이상이 관련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낮에는 운동할 곳이 있고 밤에는 돌아다닐 곳이 있어야 즐겁게 사는 것이죠. 게이트볼을 마친 손시성 로인은 이마에 땀을 닦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노인들은 손주만 돌봐야 한다는 생각은 옛말입니다. 연변에서는 노인들도 당당하게 무대에 서서 가장 아름다운 민족춤을 추며 활력과 기백을 마음껏 뽐내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백발의 노인에 이르기까지 새벽부터 해 저물 때까지 전민건강은 이미 운동장을 넘어 연변의 일상 곳곳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들은 땀방울로 삶을 가꾸고 운동으로 행복을 만들어가며 끝없이 이어지는 한편의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0: 이보게, 헬멧이 왜 이렇게 걸려있는 거야? 써야지.
1: 습관이 안 돼 그럽니다. 그것도 이렇게 더운 날에 말이죠.
0: 그래도 안전을 고려해야지.
1: 이거 얼마나 거치장스러운데요. 금방 머리까지 손봤는데 어때요? 괜찮지 않아요? 헬멧을 쓰면 이 헤어스타일이 엉망이 됩니다.
0: 참, 헤어스타일이 목숨보다 더 중요하겠어? 헬멧을 쓰면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사망 위험이 크게 줄어. 관건시각에 치명적인 위험을 덜어주는데 그래도 헬멧을 쓰는 게 번거롭다고?
1: 그렇긴 하네요. 전동자전거를 탈 때는 헬멧 쓰는 습관을 꼭 길들여야겠습니다. 작은 습관이 큰 위험을 덜어줄 수도 있으니 말이죠.
0: 전동자전거를 탈 때는 헬멧을 정확히 착용하셔야 합니다. 헬멧 하나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2: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네, 세상 사는 이야기 오늘 이 시간에는 조민을 위한 봉사에 평생을 쏟고 있는 봄씨 부부 조종서의 봉사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백할머니, 제 도움이 필요하면 1번을 길게 눌러주세요. 바로 제 번호로 연결됩니다. 길림성 도문시 신화가도 신민지역사회에서 대부분 독거노인의 휴대폰 1번 단축키가 봄사건의 번호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단축키에는 봄씨 부부 조종서의 봄사건과 그의 아내 진교의 주민들을 위한 세심한 손길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관할 구역에 사는 오모는 1급 장애인으로 자립이 불가능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뇨독증으로 투석치료를 받고 있었고 온 가족은 60에 가까운 어머니가 림시직을 전전하며 간신히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봄사근과 진교가 처음 이 집을 방문했을 때 오두컴컴한 방 안은 양냄새가 진하게 배어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몇 마디 나누다가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이 모습을 본 봄사근 부부는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발벗고 나섰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지역사회와 민정부문, 병원을 오가며 서류를 제출하고 수차례 소통한 끝에 여러 부문의 협조로 오모를 도문시 제1요양원으로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투석치료비는 여전히 이 가정의 무거운 부담으로 남았습니다. 이에 봄사근과 진교는 매달 월급에서 1,000원씩 떼어 보태기로 했고 그 지원은 무려 3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덕분에 오모의 가족은 생활 부담이 크게 줄었고 그의 어머니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으면서 서서히 삶의 희망을 되찾아갔습니다. 오모의 아버지는 봄사근의 도선을 꼭 잡으며 봄경찰, 진경찰은 정말 우리 집의 희망이라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네, 봄사근은 길림성 출입경 변방검사 정소, 연변변경관리지대, 신화변경파출소 소속 경찰입니다. 2003년 그는 전 길림변방총대, 연변변방지대, 신화변방파출소에 부임했습니다. 이 파출소의 관할구역은 변경 최전선인 동시에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이기도 했습니다. 호적관리, 변경순찰, 치안예방과 통제, 분쟁조서. 그의 발걸음은 관할구역의 모든 골목에 닿습니다. 2019년 공안변방부대가 집단 전속되면서 봄사근의 제복은 군복에서 경찰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병강의 안녕을 지키고 민중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그의 조심은 조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당시 그의 아내 진교는 장춘에서 일하고 있어 부부는 오랫동안 떨어져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병강일선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남편의 로고와 책임의 무게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심야의 순찰, 이른 아침의 분쟁조서, 그 모든 순간을 그녀는 마음에 새겼습니다. 네, 남편이 주민들을 지키고

긴다면 저는 뒤에서 우리 작은 가정을 지키면서 병강 주민들을 위한 실제적인 일에 힘을 보태고 싶었어요. 네, 결국 진교는 안정된 직장을 포기하고 도문으로 와 병강 수호자 겸 지역사회 격자 보조 경찰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평경선에는 나란히 함께 걷는 한 쌍의 그림자가 더 늘었습니다. 네, 봄사관은 20여 년간 지역사회에서 주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주민들은 크고 작은 일이 생기면 기꺼이 그에게 털어놓곤 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2020년 가도와 지역사회 그리고 연변변경관리지대의 공동노력하에 범씨 부부 조정소가 설립됐습니다. 이로써 범씨 부부의 조정소는 이웃의 분쟁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든든한 울타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올해 3월의 어느 날 오후 관할구역 주민 장모의 어머니가 조정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봄경찰, 우리 애가 같은 반 아이한테 자꾸 괴롭힘을 당해요. 이제 학교 간다고 하면 겁을 내요. 학교에 가서 따질 거예요. 이에 진교는 그녀를 의자로 앉냐며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봄사근은 이야기를 듣는 한편 머릿속으로 차분히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그는 학생 사이의 갈등은 자칫하면 두 가정의 충돌로 번질 수 있기에 우선 두 아이의 마음에 응어리를 풀어주는 게 급선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봄사근 부부는 일찍 학교를 찾았습니다. 선생님과 양측 학부모의 동의를 얻은 후 두 아이를 각각 조용한 교실로 데려갔습니다. 진교는 무릎을 굽히고 괴롭힘을 당한 장모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장모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 만에야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자꾸 제 옷을 잡아당기고 밀쳤어요. 진교는 시선을 아이 눈높이에 맞추고 눈가를 살짝 닦아주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 이모가 있잖아. 천천히 이야기해줘. 한편 봄사근은 다른 나이 왕모 앞에 앉아 꼬집기보다는 먼저 한마디 물었습니다. 만약 내가 남한테 괴롭힘을 당한다면 마음이 아프지 않을까? 조금 전까지 버티던 왕모의 눈시울이 순간 붉어졌습니다. 봄사근이 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아마 그 친구랑 놀고 싶었던 거겠지. 근데 방법이 잘못된 것 같구나. 그날 밤 봄사근과 진거는 밥도 미처 못 먹은 채 두 집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장모의 집에서는 법과 이치를 설명하며 합법적으로 권리를 수호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왕모의 집에서는 그의 부모가 늘 애지에 있기 때문에 장기간 할머니와 함께 생활한다는 사정을 알게 됐습니다. 부모가 곁에 없으니 할머니가 도와줄 규칙을 세워주고 따뜻한 관심을 전해줘야 해요. 봄사근의 인내심 어린 설득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먼저 사과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네, 범씨 부부 조정소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면서 부부는 주민들이 꼭 시비를 가리거나 따지기 위해서만 찾아오는 것이 아님을 점차 깨닫게 되었습니다. 소범, 인터넷에서 이것 좀 찾아줄 수 있어? 봄경찰, 택배가 왔는데 다리가 아파서 부탁 좀 해도 될까? 진교 언니, 애가 방과 후에 돌봐줄 곳이 없는데 퇴근 전까지 잠깐 봐줄 수 있어요? 주민들의 크고 작은 부탁이 쌓이면서 조정선은 점차 다섯 가지 작은 봉사소로 역할을 넓혀갔습니다. 바로 상담소, 택배 보관소, 선전소, 지원소, 아동 돌봄소였습니다. 하나의 조정소가 지역사회의 만능 봉사소이자 당과 민중을 잇는 작은 거점으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설립 7년간 조정선은 각종 분쟁 480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했으며 성공률이 98%를 넘습니다. 봄사근은 길림성 공안청 개인 이등공, 길림성 훌륭한 사람, 네, 진교는 변경관리의 별, 연변자치소 훌륭한 인물 등 많은 영예를 따냈습니다. 하지만 영예 배후에는 가족에 대한 미안함이 자리했습니다. 바쁜 나날 속에서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진교는 아이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늘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지역사회 독거노인들은 여전히 보살핌을 기다리고 가정 분쟁은 해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경찰복을 입고 현장으로 나섭니다. 진교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벽에 걸린 감사기나 상장이 아니었습니다. 네, 길을 가다 보면 가끔 먼 곳에서 어르신이 손을 흔들며 진교야, 우리 집에 놀러와 라고 부르시거나 또 꼬마 아이들이 달려와서 이모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 무엇보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봄사근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이 길다고들 하지만 한 가지 일에 온 힘을 쏟기엔 부족하고 또 잡다고들 하지만 그 한 가지 일을 더 빛내기엔 충분합니다. 도문강 기슭의 작은 도시에서 한 조정서와 한 부부가 인민을 위한 봉사를 골목의 일상에 이웃의 크고 작은 이야기 속에 주민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놓고 있습니다.

동요는 단순한 음악이 아닙니다. 할머니 무릎에서 들었던 첫 이야기이고 어머니가 플루스된 자상가의 온기입니다. 해맑게 울려 퍼지던 그 목소리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고이 간직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순간 동요의 날개를 타고 어린 날의 맑은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지구상에는 약 1,000만 종의 생물종이 살고 있을 것으로 생물학자들은 추론합니다. 이 중 공식적인 이름 학명이 부여된 생물종은 약 20%인 200만 종에 불과합니다. 인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생물종은 지구의 특정 장소에 제한적으로 분포합니다. 따라서 지구에는 기후 환경에 따라서 생물종이 많이 분포하는 곳과 적게 분포하는 곳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느 특정 지역에 얼마나 다양한 생물종들이 분포하는지를 정리하는 용어가 생물 다양성입니다. 그런데 전 지구적으로 보아서 육지에서 생물 다양성이 높은 지역을 생물 다양성 열점이라고 부릅니다. 다양한 생물종들이 사는 생물 다양성 열점 지역은 인류가 살기에도 적당한 기후를 갖는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인류 문명의 발달과 함께 이들 열점 지역 면적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많은 생물들의 서식지가 위협받고 있어서 미래에 이들의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멸종의 회오리 바람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생물종이 이 회오리 바람에 휩쓸리면 빠져나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고 결국 멸종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우선적으로 생물 다양성 열점을 잘 보존하는 것이 시급한 인류의 책무입니다. 생물 다양성의 개념도 기본 개념인 종 다양성에서 종 내의 개체들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유전적 다양성, 또 다양한 종들로 구성된 기능 단위인 생태계의 다양성, 그리고 인류가 자연과 교감하면서 이루어낸 문화적 다양성까지 총괄하는 개념으로 확장됐습니다. 이들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든 간에 다양성이 높은 것이 이 시스템의 건강성을 의미합니다. 즉 종이 건강하려면 유전적 다양성이 커야 하고 생태계가 건강하기 위해선 종 다양성이 높아야 하며 지구가 건강하려면 생태계가 다양해야 하며 생태계를 구성하는 한 종인 인류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다양성이 유지돼야 합니다. 지구상에는 인간의 극심한 간섭으로 많은 생물종들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인간은 혈당량, 혈압, 체지방 지수, 간 수치, 지방 함량 등 여러 수치를 이용해서 우리의 건강을 파악하는 지수로 활용합니다. 같은 원리로 지구의 건강 지수도 생물종 다양성 지수를 이용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많은 생물종들이 야생에서 멸종되었거나 멸종 위기에 처해 있고 생태계의 구성종들은 단순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지구의 건강 지수는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마치 어느 종이 멸종 위기에 처하거나 멸종되면 그 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생물들이 기능적 구조적으로 얽혀있는 생태계는 우리 몸과 같은 하나의 유기체나 마찬가지입니다. 즉, 인간의 한 기관이 기능하지 못하면 결국은 불구가 되거나 사망에 이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특정 종의 멸종은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앞으로 지구 생물 다양성 지수는 현재보다 더 감소할 것이 자명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인류에게 더 심각한 질병들이 더 자주 창궐할 수도 있을 거고요. 역으로 생각해보면 이러한 질병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지구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생태계에 대한 인간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활 방식을 끊임없이 개선해야 합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현 시대에 우리가 직면한 우리 모두에게 속하는 책무입니다.

네,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 전국 민족의 소리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송,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라디오 이 세상, 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와 지혜가 응축된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이고 종화민족의 종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봐야죠.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소반, 반, 뿌리, 근, 속길, 착, 마디, 절, 반근, 착절입니다. 이 고사성어는 나무 뿌리가 휴감 끼고 줄기가 뒤얽히다. 네, 일이 복잡하여 해결하기 곤란하다. 구세력이 뿌리가 깊어 제거하기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네, 동한 안제 영조 4년 서강과 흉노가 한나라의 서쪽과 북쪽을 대거 공격하니 급보가 도성인 락양에 연이어 전해졌습니다. 한안제가 급히 대신들을 불러 적을 물리칠 대책을 이뤄냈습니다. 대장군 등질이 자신의 견해를 말했습니다. 지금 강병과 흉노가 두 갈래로 나뉘어 우리 국경을 넘고 있으나 우리는 장수와 군사가 적으니 두 곳으로 나누어 이들을 막기에는 힘들 것입니다. 소신의 생각으로는 량주를 포기하고 먼저 힘을 합쳐 흉노를 격퇴한 뒤 다시 군사를 돌려 량주로 진격하는 것이 가당할 줄 압니다. 이렇게 되면 병력이 부족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어떠하신지요? 여러 대신들이 등질의 말에 가타부타 말이 없었으나 랑관 우후가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네, 등장군의 계책대로 군사를 배치한다면 소신이 볼 때 한나라는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만약 서쪽을 포기하게 되면 반드시 북쪽 전선에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 군의 전투마들은 서북 지역에서 주로 공급해오는데 만약 량주를 포기한다면 기병들이 타는 전투마는 어떻게 보충한단 말입니까? 등장군께서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등질은 말단의 랑관이 문무백관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작전 방안을 비난하자 몹시 불쾌했으나 화를 참고 굳은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럼 오랑관이 보시기에 어떤 작전을 펼쳐야 한단 말이오? 예, 오호가 신심에 넘친 어조로 말했습니다. 소강의 군사들은 멀리서 왔으니 보급품을 많이 가져오지는 못했을 것이며 속전속결을 바랄 것입니다. 이에 대처해 우리는 험준한 지형을 이용하여 수비에 치중하고 이들과 정면 대결을 피합니다. 이들이 군영을 세우면 우리는 야음을 타서 기습을 단행하곤 합니다.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이들은 극도의 피곤에 시달릴 것이고 군량도 보충되지 않으면 자연히 물러갈 것입니다. 이럴진데 우리가 먼저 량주를 포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네, 한안제가 우후의 계책대로 했더니 소강군을 물리쳤고 여 흉노군도 격파했습니다. 이로하여 한안제는 우후의 재능을 마음에 들어했습니다. 그러나 등질은 우후를 미워하면서 보복할 기회만을 노렸습니다. 얼마 후 조가 일대에 밀란이 일어나 농민군이 고을들을 점령하고 수많은 관리들을 죽였습니다. 소식이 도성 락양에 전해지자 등질은 이 기회에 남의 손을 빌려 우후의 목숨을 거둘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한 안제에게 이런 주청을 드렸습니다. 랑관 우후는 문무를 겸비했으니 조가의 현령을 맡기면 능히 나라의 근심을 덜 수 있을 겁니다. 안제가 등질의 음험한 심보를 모르고 즉시 우후를 조가 현령으로 임명했습니다. 어지가 내려지니 우후의 많은 벗들이 그의 집에 찾아와 이렇게 공고했습니다. 오대인,
당신을 조가 현령으로 보내는 것은 등절의 음모입니다. 조가에 가시면 십중팔구 불미스러운 일을 당할 것이니 황제에게 상주하여 현령직을 마담이 오를 듯합니다. 네, 우후가 벗들의 말을 듣고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뜻이 있는 사람이라면 쉬운 일을 찾아지 않을 것이며 난관이 있다여 일을 피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나라의 근심을 들고 백성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조정 관원의 직책입니다. 만약 휘감겨진 나무 뿌리와 뒤얽힌 대나무 줄기를 만나지 못한다면 어찌 연장의 예리함을 알 수 있단 말입니까? 네, 오호는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연히 조가 현령으로 부임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밀란을 평정하고 그 후에도 많은 공공을 세웠으며 후에는 관직이 상서 보게하이까지 이르렀습니다. 네, 고사성어 반근 작절은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했습니다.

0: 네, 이상 오늘의 라디오 이 세상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정금아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감 프로에서 인사드립니다. 박민걸입니다. 9월 3일 개막한 심우주탐사국제회의에서 중국과학원 원사이며 천문3호임무 수석과학자인 후승겸은 천문3호임무가 이미 초기 시제품 개발 단계로 들어섰으며 각종 기술 난제 해결과 과학적 준비가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천문3호는 2028년 전후에 발사되어 2031년 전후에 화성 샘플을 싣고 지구로 귀환할 계획입니다. 이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화성 견본 채취 귀환 임무로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당 과제는 천체 생물학, 행성 지질학 등 여러 학문 분야의 발전을 이끌 뿐만 아니라 인류가 화성을 인식하고 외계 생명체를 탐사하는 데에도 중국의 기여를 하게 될 전망입니다. 천문 3호는 화성의 잠재적 생명 흔적을 탐색하는 것을 최우선 과학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생명 신호를 찾아낸다면 지구 밖에 생명이 존재한 적이 있는가라는 중대한 과학적 질문에 직접 답할 수 있을 것이며 동시에 화성의 급속한 로화 원인을 연구하는 일은 지구의 미래를 예측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후승겸 원사는 더 나아가 확실한 생명 신호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면 지구 밖에 생명이 존재한 적 있는가라는 중대한 과학적 질문에 답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화성 연구는 지구의 미래를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지구, 화성, 금성은 35억 년 전에는 원래 세 형제였지만 이후 서로 다른 진화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달 견본 채취와 비교하면 화성 견본 채취

0: 귀화는 더욱 어려운 기술적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후승겸 원사는 이를 세 가지 핵심 문제로 정리했습니다. 어디에서 채취하고 어떻게 채취하며 견본의 진실성과 신뢰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채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과학자팀이 지질시대, 수자원 활동의 역사, 거주 가능성, 생명신호 보존 잠재력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8개의 후보 창륙 구역을 1차로 선정했으며 과학적 가치가 높은 견본을 확보할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채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임무 계획상 최대 약 2m 깊이까지 시추해 견본을 채취하고 지하 견본을 확보하며 표면에 방사선, 산화, 풍화 작용이 잠재적 생명 신호를 손상시키는 것을 가능한 줄여 화성의 원시 정보를 더 잘 보존하는 것입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 준비한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 코너에서 19차 당대회 이래 당과 국가의 사업에서 이룩한 세인이 주목할 만한 중대한 성과를 어떻게 리해할 것인가란 내용으로 말씀드린 다음 간추린 문화 뉴스를 종합해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문화 중국행 코너에서 가장 아름다운 극집의 마을 전라갱촌을 소개해드린 다음 음악과 함께 코너에서 노래 선생님 들창가 지날 때마다와 이 노래에 깃든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 청취자들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1: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정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오늘의 첫 순서로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 제5부를 보내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에는 19차 당대회에 당과 국가의 사업에 수록한 세인이 주목할 만한 중대한 성과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같은 내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난 몇 차례의 당대회 보고와 달리 20차 당대회 보고에서는 지난 5년간의 사업에 대해서 분야별로 총하지 않고 두 단락으로 요약해서 지난 5년간 당주왕이 내린 중대한 결책과 포치, 추진해온 종점사업, 성사시킨 중대한 일과 중요한 일, 대응해온 중대한 위험과 도전을 개괄하고 신시대 10년간의 위대한 변혁에 중점을 두고 총회했습니다. 이런 20차 당대회 보고의 뚜렷한 특징이자 주목할 만한 특징입니다. 이러한 구성은 19차 당대회 이래 지난 5년간 당의 인민을 용대해서 추진해온 중점 사업과 이룩한 뚜렷한 성과를 보여주는 동시에 신시대 10년간 당과 국가의 사업에서 이룩한 위대한 변혁과 그 중대한 의의를 부각시키는 데 유리할 뿐만 아니라 광범한 간부와 대중들이 중국 특색 사회주의 신시대에 대해서 인식을 심화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기 위해서 분발 정진하며 신시대의 공헌을 세우기 위해서 분단한 의지와 토지를 강화하는 데 유리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개 측면으로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지난 5년간 당주왕은 전 국민에 관계되는 일련의 중대한 포치를 했습니다. 19차 당대회에 당주왕은 선회에서 전원회를 7차 소집하고 헌법을 개정할 때 대한 문제, 당과 국가 기구 개혁을 심할 때 대한 문제,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견지 보완하고 국가 운영체계와 운영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할 때에 대한 문제, 145 교획 및 2035년 전망 목표를 제정할 때에 대한 문제, 당의 분투 중대 성과와 역사적 경험을 전면적으로 총화할 때 관한 문제, 당의 제19기 중앙위원회가 20차 당대회 한 보고 등 중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각기 결정 또는 결의를 채택했으며 당과 국가 사업의 발전에 대해서 중대한 전략적 보출을 했습니다. 지난 5년간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은 전 당과 전군 그리고 전국 유로민족인민을 단합 인솔해서 기종된 전략적 포치에 따라서 분발 진취적인 정신으로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끊임없이 앞으로 밀고 나아갔습니다. 둘째, 지난 5년간 당과 국가는 먼 장래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중대한 일과 중요한 일들을 성사시켰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일과 중요한 일들 중 일부는 지난 5년간의 사업 총화에 포괄되는 또 일부는 신시대 10년간의 위대한 변혁을 포함되는 바 이들을 연결시켜봐야 합니다. 이를테면 우리는 인류 역사상 규모가 가장 큰 빈곤 퇴치 난간 돌파전을 성공적으로 치르고 절대적인 빈곤 문제를 역사적으로 해결했으며 예정대로 초유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고 첫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달성했고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데 새 장정이 길어올랐습니다. 우리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과 중화민공화국 창건 70주년, 개혁배광 40주년을 성대적으로 경축하고 중국인민주연군 항미원조 출국작전 70주년을 성대하게 기념했으며 북경 동계올림픽대회와 장엔올림픽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우리는 당의 100년 분투의 중대 성과와 역사적인 경험을 전면적으로 종합하고 세 번째 역사 기리를 제정했으며 전당적으로 당사 학습 교양 활동을 전개하고 중국 공산당 역사 전시관을 개설하고 전당 동지들에게 위대한 창당 정신을 학습하고 실천하며 새 장정의 길에서 더욱 확고하고 더욱 자각적으로 초심과 사명을 명기하고 아름다운 미래를 개척해 나갈 것을 호소했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일과 중요한 일들은 지난 5년간 이룩한 대표적인 성과이자 신시대 위대한 변혁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기도 한 바 이는 전 당과 전국 여러민족인민이 두 가지 황립의 결정적인 의의를 깊이 이해하도록 경려하고 당좌안과 전 당에서의 습근평 총서의 핵심적인 지위를 확고히 하고 당좌안의 권위와 집권적 통일 용도를 확고히 수호하며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적으로 실현하고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실현하며 중국식 현대화로 종합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단결 분투하는 데 매우 중대하고도 시원한 의의를 가집니다. 셋째, 지난 5년간 당은 인민을 용대해서 전례 없는 일련의 중대한 위험과 도전에 성공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이를테면 갑자기 들이닥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사태에 직면해서 당중앙은 인민지상주의와 생명지상주의 원칙과 해외 유입과 국내 재확산을 방지하는 원칙, 제로 코로나 원칙을 흔들림 없이 견제하고 감염병 퇴치를 위한 인민전쟁, 총격전, 저격전을 펼침으로써 인민의 생명과 안전, 신체 건강을 최대한으로 보호하고 방역과 경제 및 사회 발전을 통일적으로 추진해 중대한 공동적인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홍콩의 불안정한 정치와 그 변화에 직면해 우리는 헌법과 기본법에 따라 특별행정구에 대한 전면적인 관치권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고 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보수호법을 제정 실시하고 애국자에 대한 홍콩관리원칙을 구현해 혼란에 빠졌던 홍콩의 정세가 안정을 되찾는 중대한 조난을 맞이하도록 했습니다. 우리는 대만 독립세력의 분열활동과 대만 사물을 간섭하는 외부 세력의 엄중한 도발에 대응해서 분열과 간섭을 반대하는 중대한 투쟁을 결연히 전개해
고가의

0: 장악했습니다. 이러한 중대 위험과 도전에 대한 성공적인 대응은 습금평 통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주왕의 비범한 용도 능력과 결단 능력, 전략적 능력을 충분히 보여주었으며 전 당과 전군,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이 전진도상에서 부딪히게 되는 모든 어려움과 시련을 이겨나갈 신심과 용기를 크게 북돋아 주었습니다.
1: 지금까지 19차 당대회 이래 당과 국가의 사업에서 이룩한 세인이 주목할 만한 중대한 성과를 어떻게 리해할 것인가를 들으셨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주걸륜 가수가 부릅니다. 계단밭.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0: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이어서 간추린 문화 뉴스를 종합해 보내드리겠습니다. 최근 장춘 현묵 가무단이 창작한 대형 홍색 무대극 항일혼 양정우 지대가 장춘 사계남하 주무대에서 공연되었습니다. 이번 공연은 양정우 지대 전투 깃발의 영광스러운 귀환 1주년을 앞두고 마련된 공익 공연입니다. 공연은 가무, 상황극, 시대를 잇는 대화 등 다양한 형식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절지회향, 봉화려금, 철혈전기, 영원한 번호 등 9개 막을 통해 동북항일연군의 항일투쟁 역사를 무대에 담아냈습니다. 작품은 장춘 현묵 가무단이 길림의 홍색 유전자를 계승하고 고향의 홍색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창작되었습니다. 양정우 장군의 여웅적인 모습을 강조하면서 최신 무대 미술 기술을 활용하였고 공연과 애국주의 교양을 결부해 항일연군 장병들이 혹독한 추위 속에서 나무껍질과 솜으로 허기를 달래며 싸운 피어린 역사를 재현했습니다. 현묵 가무단 예술총감독 류춘내는 지난해 양정우 지대 전투 깃발이 고향에 영광스럽게 귀환되는 모습을 보고 길림 사람으로서 큰 자부심을 느꼈다며 그때부터 이 작품을 창작해 동북항일연군 정신을 계승해야 하겠다고 다짐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연을 관람한 한 시민은 이 동화 강변에 앉아 공연을 보니 바로 이 땅이 선열들이 피땀으로 지킨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이런 공연을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9월 5일 길림성에서 개최한 제11회 중화 자선의 날 주제 선전 행사가 장춘시에서 공식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여러 애심 단위와 애심 상가, 자원봉사 단체가 함께 참여해 자선 활동을 시민들의 일상 공간으로 옮겨와 옛 도시의 정취 속에서 자선을 가까이라는 슬로건을 실현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길림성은 자선 구조로 대학 꿈을 이루다, 희망의 불씨를 밝히는 어려운 가정아동 중대질병 구조, 길선 자심 성장 동반 등 자선 브랜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는 바 누적 수혜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자선 사업은 이미 민생 최저 보장이자 사회의 조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힘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혁신적인 선전 방식으로 기존의 전통적인 자선 활동 모식에서 벗어나 자선과 도시 문화 관광을 융합한 새로운 장을 마련했습니다. 자선 장터라는 오프라인 공익 플랫폼을 구축해 시민들이 가까이에서 손쉽게 자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장에는 총 30개의 표준 주제 부스를 마련했는데 자원봉사 부스, 브랜드 상가의 공익 판매 전시 부스, 과일 주제 부스 등이 포함되었고 어린이 벼룩시장 특별구역과 자폐증 아동 그림 전시 자선 판매 특별구역도 함께 운영되었습니다. 9월 6일까지 이틀간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모금된 모든 기부금과 물품을 전 과정 추적이 가능하고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며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사회에 공시되고 사회 각계의 감독을 적극적으로 받을 예정입니다. 앞으로 길림성 자선총회는 자선 선전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자선 기념을 널리 전파하며 사회 각계의 자선 역량을 결집해 누구나 자선에 참여하고 누구나 자선을 지지하는 좋은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자선이 길림대지의 따뜻한 도시 명함이 되고 행복한 길림 건설에 자선의 힘을 보탤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최근 국내 저명 아동문학가와 평론가, 출판계 전문가들이 장춘에 모여 북방 여성아동 출판사의 창작 어린이 그림책 시리즈 길지 미러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이들은 길림 본토 창작 어린이 그림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시리즈의 질적 향상과 브랜드화를 위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업계의 지혜를 모아 본토 그림책을 다듬고 길림의 향토 이야기를 전국과 세계에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길지 미러 시리즈는 길림의 특색 있는 풍경과 문화, 예술을 그림책에 담아내고 무형 문화유산과 민속, 생활 속 가치와 생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현재 출간된 인삼 아기는 장백산의 인삼 채집 모습을 전지작품으로 표현했고 작은 산골 마을의 겨울 고기잡이는 글없는 판화 그림책으로 동북의 겨울 고기잡이를 표현해 호평을 받았습니다. 인삼 아기는 해외 저작권 수출도 이루어졌으며 안녕 다람쥐와 장백실록은 현재 준비 중입니다. 길림 동부가 출판 미디어 그룹 관계자는 길림은 산림과 빙설 문화 자원이 풍부합니다. 길지 미러는 그런 길림의 특색을 어린이 출판으로 풀어낸 대표 프로젝트입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출판 자원을 집중해 우수한 본토 그림책 브랜드로 키워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동문학평론가 후영은 두 작품 모두 창작 의도가 명확하고 어린이를 중심으로 잘 구성되어 있다며 어린 독자들을 위해 쉽게 찢어지지 않는 재질로 제작되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북방 부녀 아동 출판사는 앞으로 길지 미러 시리즈를 꾸준히 다듬어 길림의 향토 이야기를 어린이 책으로 널리 전하고 지역 문화 전승과 미적 교육 보급에 힘을 보탤 계획입니다. 일전에 연변 조선족 자치주 창립 기념일을 맞아 다채로운 연길, 매력적인 거리 공연이 연변대학 정문에서 펼쳐졌습니다. 저녁이 되자 연변대학 정문은 시민과 관광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연길시 문화관 배우들이 조선족 민속 노래와 춤을 선보이는 동안 시민들과 관광객들은 공연을 감상하고 사진을 찍으면서 연길의 다채로운 밤문화를 즐겼습니다. 이번 공연은 극장이 아닌 거리에서 펼쳐졌습니다. 시민들은 일상 속에서 전통 민속을 접하는 자리로 되었고 연길을 찾은 관광객들도 도시의 정취를 함께 느끼면서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겼습니다.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리그 연변팀과 대련팀의 준결승 1차전이 5일 저녁 6시 연길시 전민건강체육중심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연변팀은 임건웅과 왕기호의 골에 힘입어 대련팀을 2-1로 꺾고 결승전 진출의 우세를 점했습니다. 전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이날 경기에는 3만 명이 넘는 관중이 운집하며 그 열기를 실감케 했습니다. 더불어 경기가 시작하여 불과 1분 만에 선제골이 터져 경기장은 축제 분위기로 휩싸였습니다. 연변팀은 휘슬 소리와 동시에 빠른 역습을 전개했고 임건웅이 페널티 박스 외곽에서 키퍼의 머리를 넘는 로빙 슛으로 상대의 골문을 열었습니다. 이 번개 같은 선제골로 연변팀은 꿈 같은 출발을 알렸습니다. 그 뒤 연변팀 선수들은 지칠 줄 모르는 강도 높은 전방 압박을 구사하며 대련팀이 효과적인 공격을 전개하지 못하도록 막아섰습니다. 거기다 경기 26분 리지니가 왼쪽 측면에서 날카로운 크로스를 올려줬고 왕기호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헤딩슛으로 득점하며 연변팀은 점수 차이를 한층 더 벌려나갔습니다. 이 추가 골로 경기장의 열기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되자 대련팀은 점차 중원을 장악하며 반격을 통해 득점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그러던 82분 대련팀 공격수 고우기 페널티 박스 안에서 발리슛으로 한 골을 만회했습니다. 이후 대련팀이 맹추격을 이어갔지만 연변팀은 수비 진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상대의 거듭된 공격을 잘 막아냈습니다. 후반전 추가 시간 4분까지 연변팀 선수 전원은 높은 집중력과 부지런한 움직임으로 2-1 승리를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이로써 연변팀은 홈에서 토너먼트 1차전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결승 헤딩골을 터뜨린 연변팀 왕기호 선수가 이날 경기 최우수 선수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토너먼트의 승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양 팀의 운명을 가를 2차전이 오는 9월 12일 대련팀의 홈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동북리그 대회 규정에 따라 양 팀은 1, 2차전 합계로 승패를 가리며 합계 점수가 동률일 경우 연장전 없이 바로 승부차기로 결승 진출팀을 결정합니다. 90분 동안 단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혈투가 예고되는 가운데 연변팀이 과연 한 골의 리드를 지켜내며 결승 무대에 오를 수 있을지 축구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문화 뉴스를 종합해 보내드렸습니다.
2: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2: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1: 아름다운 문화 중국행 코너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흙집의 마을 전라갱촌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흙집으로 구성된 전라갱촌은 산발을 따라 아담하게 자리잡은 다섯 개의 토루가 위에서 보면 마치 소라와 같다고 해서 이름이 전라갱입니다. 삼면에 산을 업고 한쪽으로 밭을 마주한 전라갱촌은 고목이 울창하고 공기가 청신하며 새가 우짖고 들꽃이 만발한 산 좋고 물 맑은 주거의 무릉 도원입니다. 각자 다른 기이한 모양의 흙집 다섯 개가 높낮이도 다르고 임의의 자리에 위치해 있지만 기묘한 조화를 이룹니다. 전라갱촌은 복권의 흙집에서 가장 장관이고 가장 대표적이며 가장 집중되고 가장 아름다운 토루로 인정됩니다. 다섯 개 토루에서 가장 일찍 지은 건물은 1796년에 신축한 네모난 흙집 보운루이고 가장 새로운 건물은 1966년에 문창루입니다. 전라갱의 흙집들은 수백 년 동안 기나긴 세월 속에 점진적으로 오늘날의 모습을 형성했습니다. 3층으로 된 토루의 1층은 주방이고 2층은 창고이며 3층이 침실입니다. 층별로 나무 란간을 한 복도가 둥그렇게 원을 그으며 토루 내의 모든 집을 하나로 연결시킵니다. 토루는 마당도 둥글고 넓습니다. 마당 하나를 에워싸고 모여 사는 이곳의 사람들은 나이를 막론하고 평등하고 화목하게 수백 년 동안 살아오고 있습니다. 한 집에서 경사가 나면 온 토루의 사람들이 함께 축하해줍니다. 전라갱촌의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0: 옛날의 생활 양식을 이어오면서 나란히 연결된 집에서 사이좋게 살아갑니다. 그들은 함께 밥을 짓고 함께 빨래하며 어른들은 함께 모여 앉아 환담하고 꼬마들도 즐겁게 뛰놉니다. 도루를 짓는 데 사용한 흙은 단순한 흙이 아닙니다. 흙에 석회와 모래, 찹쌀밥, 홍탕, 대나무 조각 등을 섞어서 반죽하고 압축해서 벽체로 합니다. 이렇게 지은 흙집은 지진에 강하고 방화와 방수 기능도 있으며 통풍과 채광도 잘 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장점을 가집니다. 건물의 기초는 돌로 쌓고 건물 내부에 계단을 두었으며 외부에는 사격용 구멍과 전망대도 만들었습니다. 도루와 도루 사이의 거리도 2대 3이나 3대 5와 같은 황금 비례를 적용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대부분 북방에서 남방으로 이주한 객가인들이 살고 그 때문에 통닭과 두부, 돼지고기찜, 떡, 굴전과 같은 객가 요리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 밖에 고사리와 죽순, 버섯도 꼭 맛을 보아야 합니다. 이곳에서는 명절이 되면 돌절구로 떡을 만들어 조상과 신에게 제사도 지내고 온 식구들이 모여 앉아 맛있게 떡을 먹습니다. 또 동지가 지나서 햇살이 나오면 그 쌀로 막걸리를 빚기도 합니다. 전라경촌의 민풍은 아주 소박합니다. 3년에 한 번씩 가을이 되면 신맞이 행사를 벌이는데 깃발을 들고 마을의 토지신과 자운 산사의 불조를 동네로 모셔옵니다. 전라경촌에서 행사가 펼쳐지는 그 장면은 참으로 장관입니다. 동시에 연속 3일간 음악과 노래의 즐거운 축제가 펼쳐집니다. 전라경촌은 1년 4계절 촬영하기에도 좋습니다. 특히 산허리의 밭들에 물을 대는 봄이 가장 좋습니다. 거기다가 금방 비가 내린 뒤에는 자욱한 운무가 산허리를 감싸서 선경 그 자체입니다. 지금까지 가장 아름다운 흙집의 마을 전라갱촌을 소개해드렸습니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음악은 우리 일상에서 빠질 수 없는 존재 중 하나입니다. 길을 가다가도 무심코 들려오는 노래소리에 저도 모르게 콧노래가 나올 때도 있고 힘이 들 때 노래를 들으며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선율만 들어도 익히 알고 있는 노래, 처음 들을지라도 아름다운 멜로디에 푹 빠질 수 있는 노래, 그런 노래 배후에 깃든 사연을 파헤쳐보는 음악과 함께 시간입니다. 오늘은 9월 10일 교원절입니다. 선생님을 언급할 때마다 떠올리는 노래가 있다면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 동희철 선생님이 작곡하고 김철 선생님이 작사한 노래 선생님 들창가 지날 때마다를 손꼽으리라 믿습니다. 사실 이 노래는 연변 지역에서는 물론 전국적으로도 그 영향력이 뛰어난 노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의 음악과 함께 시간에는 이 노래에 깃든 사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들이 좋으는 깊은 밤에도 꺼질 줄 모르는 깊은 저 불빛. 선생님 들창가 지날 때마다 내 가슴 언제나 뜨겁습니다. 이 익숙한 선율이 울려 퍼질 때마다 사람들은 스승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슴 깊이 느껴오곤 합니다. 널리 전해진 이 작품은 1976년에 탄생했으며 조선족 작곡가 동희철 선생님이 작곡하고 김철 선생님이 작사했습니다. 이 노래 배후에는 한 시대의 기억이 숨어 있습니다. 음악인 동희철 선생님은 노래를 창작해 묵묵히 땀 흘리며 일하는 선생님들을 구가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학생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 깊은 밤 책상에 앉아 헌신적으로 일하는 선생님의 모습을 노래로 담아내고 음악으로 모두가 교원에 대한 존경을 다시 일깨워주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동희철 선생님은 먼저 선율 창작을 마쳤습니다. 부드럽고 깊은 정서의 곡조는 인민교사에 대한 존경을 듬뿍 담아냈습니다. 좋은 곡에는 어울리는 가사가 필요했기에 동희철 선생님은 적합한 작사가를 찾고자 이곳저곳을 찾아다녔고 여러 차례 우여곡절 끝에 시인 김철 선생님을 찾았습니다. 김철 선생님은 악보를 받자 바람으로 아름다운 선율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교원들이 등불 아래서 수업 준비를 하고 숙제를 채점하는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가슴 가득한 감동이 글로 옮겨져 김철 선생님은 한 번에 조선어 가사를 써내려가며 학생이 선생님 창가를 지나며 환한 불빛을 바라보는 장면을 노래에 담아냈습니다. 가사는 한밤중 교정의 한 장면을 그려냅니다. 깊은 밤 별빛이 밤하늘을 가득 채운 가운데 학생들은 사무실 창밖을 조용히 지나가며 아직도 조명 아래서 심혈을 기울여 수업안을 작성하고 숙제를 채점하고 있는 선생님을 보게 됩니다. 화려한 수사 없이 오직 소박한 화면만으로 학생들이 스승에 대해 마음 깊이 품은 존경을 전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노래 선생님 들창가 지날 때마다를 감상하고 오겠습니다.

이후 번역가 최빈 선생님은 원문을 정성껏 번역해 한어 버전으로 만들었고 그 후 이 노래는 전국의 학교에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 노래는 세상에 나오자마자 곧바로 전국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간단하면서도 진심 어린 선율은 교원의 로고에 고마움을 표하려는 제자들의 마음을 대변해냈습니다. 1980년에는 이 노래가 전국 소년아동 문예창작평가상 2등상을 수상하며 교정의 대표적인 명곡으로 되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한어 버전의 선생님 들창가 지날 때마다를 듣고 오겠습니다.

0: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 시대가 끊임없이 변해도 이 노래는 한 번도 빛바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동요가 아니라 시대가 교원들에게 바치는 찬가이기도 합니다. 한밤중 창가에 꺼지지 않는 등불은 세대를 이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가장 감동적인 스승의 실루엣으로 남았습니다. 노래소리는 세월을 넘어 우리에게 삼척 강단의 지킴을 기억하라고 일깨워주며 묵묵히 땀 흘려 길을 이끄는 모든 은사님들에게 감사함을 전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희철 선생님이 작곡하고 김철 선생님이 작사한 노래 선생님의 들창가 지날 때마다와 이 노래에 깃든 사연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초소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3: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0: 라디오로 듣는 세상, 오늘은 산사태가 발생한 뒤 기롱진 한 작은 가게의 불빛은 한 번도 꺼진 적이 없는 감동적인 사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장 기롱 산사태 재해가 발생한 뒤 피해 지역과 가장 가까운 기롱진에서는 많은 주민과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临시 자원봉사 거점을 마련해 무료로

0: 물자를 나눠주고 숙박을 제공하는 등 각자의 방식으로 구조에 힘을 보탰습니다. 물자는 무료로 공급되고 가게는 밤새 문을 닫지 않았으며 집에 있는 목재로 간이 침대 16개를 급히 만들었습니다. 재해가 발생한 그 순간부터 기룡진의 한 건축자재 가게의 불빛은 한 번도 꺼진 적이 없었습니다. 기룡진 상인 증용은 다른 건 생각하지 않았는데 구호에는 분명히 필요가 있다는 것만 알았다며 자신에게 있는 대로 물자를 공급하며 밤새 영업했다고 말했습니다. 증용은 사천성 자양시 출신으로 기룡진에서 건축자재 가게를 운영한 지 이미 2년이 되었습니다. 8월 26일 오전 기룡현에 산사태 재해가 발생한 뒤 그의 건축자재 가게는 24시간 문을 닫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매장 2층 전체를 비워 구조 인력을 위한 临시 숙소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26일 밤 전국 각지에서 구조 인력이 끊임없이 모여드는 모습을 보며 가게 안의 모든 사람들은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집에 있는 목재로 간이 침대 16개를 급히 만들어내고 이불도 급히 구입해 6-7시간 동안 분주히 움직이며 2층 사무구역을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개조했습니다. 현장에서 기자는 많은 일선 재해구조 인력이 이곳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중국철도 광주국 교량회사 직원 장욱휘는 현장에서 철근 케이지를 묶는 일을 맡아 이틀간 불철주야 연속으로 분투했습니다. 현장의 천막 침대가 이미 만석이어서 그는 이 작은 가게에서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우리 팀원 8명은 이곳에 상주하며 언제든 대기하고 있습니다. 기룡현 응급구조대 대원 도지츠르는 가장 오래 연속으로 작업한 시간이 약 12시간이었다며 밤에도 마찬가지로 구조 작업에 투입된다고 소개했습니다. 팀 동료 라바츠르는 이미 침낭과 우비를 챙겨 몸에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언제든 장비를 갖춰 구조 현장으로 달려갈 만단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증용은 구조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때로는 아주 늦게 돌아오기도 하는데 언제 돌아오든 가게의 불은 늘 켜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며칠째 이 작은 건축자재 가게에는 응급지원 인력, 공사인부, 물자 운송 운전기사들이 잇따라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늦게 돌아오더라도 증용은 늘 불을 밝혀두고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기룡진 거리 곳곳에는 临시로 설치된 자원봉사 서비스 거점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24시간 운영되면서 구조 인력과 주민들을 위해 각종 물자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룡진 상인 마이헤야는 한 곳에 어려움이 있으면 팔방에서 도움의 손길을 보내준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30년 넘게 지냈습니다. 기룡은 이미 나의 두 번째 고향과도 같은 곳으로 되었습니다.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보태고 싶습니다. 이 작은 마을에서는 평범한 사람들 모두가 저마다의 방식으로 최전선의 재해구조 인력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이 작은 도시와 함께 살아가는 동포들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산사태가 발생한 뒤 기룡진 한 작은 가게의 불빛은 한 번도 꺼진 적이 없는 감동적인 사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1: 독서는 무엇일까요?
2: 독서는 진정한 햇살을 마음속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1: 독서는 우리들을 진정한 강자로 키워 과감하게 선택과 도전을 마주하게 합니다.
2: 책 속에는 눈앞의 현실뿐만 아니라 시와 같은 아름다운 세계, 먼 미래가 펼쳐집니다.
1: 책 속에는 가장 조용하고 변함없는 벗이 있고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현명한 상담자가 있으며 가장 인내심 있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가이 벌게 엠미 이제 아따가 길나 비어시 지래야 테르호 포르푸르거시 안나서버 같은 여우치 해결아 비어트가 아가이 비어트가 비어트 비어든 이까비하기 붙어거든 월신 옐든 타이석이 베란 니스도 하튼 돌아보라 흩지는 알드먹네 상관 왕인 허리 힘들 오늘 호돌단 아인담이 사사갓 울것 아미기 알라디 야구 이그에 갓 렌 여우가 이래 아빈 바

반달 파딩댕 오베가 타다테와 생길래 뚱! 겸만 짐을 반달 그 집에 앞으로인 보루들 고인대는 짐! 깍기리다 차나겠음 인! 장준 흑연의 짐! 할만한 틀봉이엔 훈디자자 늑! 할만 가라가 꼭 마다 못나는 게 해라 턱을 잘라 돌리소 여우가이 면저 웃을 좋아가 바로 고래가들이 하늘 알지 그마가 더 돌아댔을 차나 미림 운드 헌매의 왕선 호헌장주라 답은 결딧 을드는 도록 들꾼다는 대가라 탄소서북 시득하거든 호이기 부인도를 해드라 가스탄 마트린 허머스토 무이 화장 제드니기 야티지 낙내를 애들 아래에만 아르뚱 내미소서 해드라가 웅주스네 세헴 그래 삶이인 창을 삼부디빙까지 잘 알아두어 흔해들라 미래 흠석쟁디 여우가이기 잡듯 아! 지 여러가지라도 있으면 수르구성은 미니 늦게에서는 보기 지 야군들 하나마가 그렇게 여우가이 부자 회의들 오늘 인장준의 하람성 집벌 보긴 훈디 저절한지 등내 하람성 집에는 보루대고 있는 가득지 여우가이 능이로 대행 내렵시라 오직 그래 은호흔의 세인어다 까짓 그루가 되지 말라

들어서는 다이스민다 조부조부 일대인의 진주인 이래 무슨 어플리아를 벌어 맨날 미기를 이래다 투르빈의 다이스 누때내는 것 안고를 지게 대호한 진쇼인이 강나서 나트가데 대상님은 우리에게도 버스버스라니 울어스프네 타이스 벌벌 민리베이야 일자불은 아라하다리 저제 우샷벌게드 베르레게 다두이 우머벌 히타라 우르둠들 액치 단네베이야 토슬라하다바제 진효영대는 옮긴 아소스네나 아따발발 진효영의 이래라벨테리 두릴대샤간 도슬라 트글슬구의 앞서던 여우친 여우가에게 웃는 대가를 구워가 우르끈적은 아차 은이 뭐나 알아봐야 이런 홀게 어디야 허일 홀게 이번 홀게야 배틀 바로 해도 저가 더 탓다하게 니는 불을 흘러서 대화다라 될래 진주인 이해라만들 굵은다 말다 타이슨만의 내려놓자 양을 홀도 다 타이슨 비듬 이륵 뒤에서는 어디 터집에 비하는 의뢰 의심은 여우친 여가에게 살아살 죽을도 막도래 여우친 여가에 대군이 오셨 예라 바이렉제 흔드스군 만에 달린 혼바라 베드로 하이바니 엠간달라 이거 더여러 대는 바이로 혼바라 젤버지르베라 척클에 바른 해 두가 되시는 것은 여우친 여우가이네 흠어드시네 와리

만난다. 복된 다이생이 무슨 조그제 배터리 영화가 보니. 샴비에 멋진 원더러제 샵으로 보완전 됩니다. 알뜰은 내 다이생이 토스라다 보라하다 생집 탄내 가루야 훈대게 여우치니 여우가기 무질매한 태풍 마감 말도다 시드해와라도 홀기에게 호로가라 자간 하이압슈 릉글 대와이 질해다니 임달의 벽등

말라란 진쇄순 토스분의 가재를 흐르질래 달벌벌 인치고 떠들려만 원래벌등의 진이면의 진둥돌 원생의 다이소 자랄길래 지먹이 물제 우린 도시자대 진중래래와이 원소승 타이서의 연락이 성석상들에게 자 우리 자네 얼룩내기 다올라 우등까지 나사 구제조리기 아따 제것 옥지저슬지 트윈게이샤 니롬벌 가리기 외것 혹신 아바그 도심을 무르키네 가디 여스네기 홍치네 진실위엔가 우측단을 바라듯이 여스네게 아이엔의 장대 고태세 단의 아타스니 비는 자신 여부들다 아름은 얼음에 타이스기간 토수세니 김대라 으디걸 얼른 한글치